0: 5월 14일 목요일 뒹굴뒹굴 지내기에는 분주한 목요일이죠. 첫 곡은 선우정아 뒹굴뒹굴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 스타일이 최근에 매우 인기가 있는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달 항아리 가격이 얼마나 되나. 와우, 뭐 400만 원, 500만 원 선에서. 그렇지만 또 다이소라는 곳에 가면 또 저렴하게도 살 수 있는 달 항아리인데요. 이 둥근 항아리를 보면 이 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나 봅니다. 단순한 아름다움 같지만요. 달처럼 부드러운 선의 흐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어머님 얼굴도 생각나고. 푸근푸근하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네 성격도요. 이렇게 시크하고 까칠함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 넉넉하고 유연함을 갖는다면 복이 저절로 막 들어올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거죠.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249님 어제 평화음악회 정말 행복했어요. 맞아요. 어제 평화음악회 잘 다녀오셨나요? 어우,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고요. 모처럼 서울 나들이라 일찍 가서 창덕궁과 후원까지 돌아보고 부산역에 내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되었다고요. 몸은 고단했지만요. 행복했던 그런 하루였다고 했습니다. 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또 서울나들이 모처럼 하시면서 공연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도착하니 새벽 2시. 그 피곤하지만 행복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고되다 싶지만 그러나 마음만 행복한 그것이 바로 6249님께서는 어제 평화음악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스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이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향기.

0: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은빛 창가. 우리 마음에도 달랑아리 같은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브로콜리, 건강에 좋다는 10대 슈퍼푸드로 익히 알고 있지만요, 사실 덥석 자주 먹기에는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일일이 떼내서 잘 씻어내고 식초물에 담그고 데쳐내고, 이 과정이 사실 귀찮고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의 기분은 그 브로콜리마저도 건강을 위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푸른색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생긴 게 꼭 싱그러운 푸른 꽃다발 같습니다. 매일 직장에서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상이건만 어떤 날은 콧노래가 나오고, 또 어떤 날은 한없이 귀찮고 지겹고 월급의 노예가 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마음먹기 나름이니까요. 날씨에만 고기압, 저기압이 있고 빨래지수, 외출지수가 있듯이 나의 기분 상태, 내 마음의 기상 상태도 매일매일 달라지니까요. 현실과 진실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던 그 의사가 어느 날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시한부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매일 귀찮아하고 지겹다고 투덜댔던 그 평범한 일상, 이제는 더 이상 지겨워할 수조차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더 두렵고 서럽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귀찮다, 힘들다 했던 그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잖아요. 지겨울 때까지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소하고 평범한 하루, 다시금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브루클린 어마저 꾹꾹꾹 전해드렸어요. 브루클리. 저는 매일 아침 먹습니다. 저희 스님들하고 매일 아침 먹는데, 정말 브루클리를 살 때 그 꽃이 있는 걸 저는 가능한 피하거든요. 그래서 푸른 색깔이 나는 걸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브루클리를 씻으면서 균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이 브루클리가 그렇게 좋대는데 이런 생각이 더들 때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삼촌가족 여러분은 브루클리 많이 드세요. 어느 날은 또 이 브루클리가 아름다운 꽃다발처럼 보여요. 정말 예쁜 꽃다발. 그러니까요.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지만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죠. 어떤 때는 매일 하는 똑같은 일이 귀찮고 식상하게 생각이 들지만 어느 날은 정말 소중하고 그래 내가 이 일도 얼마나 또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이죠.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5월 14일. 오늘은요. 바로 로즈.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릴게요. 아, 어제 그 평안하는 콘서트가 너무 좋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좋았다고 올라왔네요. 5288님도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맑은 노래,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율리아나님, 라포엠 너무 좋았고요. 감미로운 노래 기호강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는 말씀 주셨고요. 3388님도 어제 평안하는 음악제 너무 좋았다고요. 아, 광주에서 또 오셨어요. 와, 부산 광주. 와. 그래서 오신 김에 또 인사동도 친하 창덕궁 구경도 하고, 창덕궁 저희 동네인데 세종대왕님도 보고 가슴 설렘으로 세종문화회관 들어갔는데 뜨거움으로 역시 고품격 프레젠트였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새벽 1시에 도착하셨고요. 예, 4340님 저희 부부가 95년도에 데이트 시작할 때만 해도요, 거리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안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배경 삼아서 시작된 저희 인연이 어느덧 3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가장 잘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31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사도 요한 사랑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남편분도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예, 이창이 사도 요한님이라고. 4340님 맞죠? 남편 되시는 분 맞죠? 이명숙 리오바와 아이 31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많이 부족한 나에게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요.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노래도 신청해 주셨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아내에게 좀 양보하시고 4340님이 신청하신 술제이 김태우 봉구스

0: 이제 내가 돌려줄게. 힘내 기죽지마. 괜찮아 할 수 있어. 응원할게 내가.
1: 술제이 김태우 봉구수.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꿈 CUM 정통 가톨릭 대중신앙 월간지 월간 꿈 CUM 12개월 정규 구독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성함과 주소,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2달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우아한 문화 선물.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소프라노 알렉스 도영과 함께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렌트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6일 오후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아톨 연세.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아톨 연세. 다섯 분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을 드리니까요. 샵 1053 들어오시고 글머리 콘서트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예,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듣는 시간. 아까 31주년 결혼기념일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5159님의 신청곡입니다. 조황조 고맙소. 그리고 0756님이 신청하신 엄정행 보리밥 두 곡 추억의 노래 들려드리고요. 오늘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은 장미에 대한, 장미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센스 만점 빛나는 아이디어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장미, 장미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울타리 장미가 도심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어서 황홀한데요. 장미하면 생각나는 여러분만의 향기 만점의 다섯 글자 기다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은요 로즈데이를 맞아서 키워드는 장미, 장미입니다. 5월 14일 오늘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고마운 사람에게 장미 꽃다발 선물한다는 향긋한 로즈데이라고 하는데요. 꽃 중에서도 꽃, 누구나 좋아하는 정말 아름다운 꽃 장미잖아요. 장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또 장미, 붉은 장미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또 가시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한 송이 장미는 정말 아름답지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장미하면 어떤 글자 다섯 글자 떠오르나요? 오늘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뭐 받고 싶어요? 이런 다섯 글자? 아니면 여보 들었어? 이런 다섯 글자요? 아름다워라. 어떤 분은 언제 받았나? 뭐 이런 다섯 글자. 여러분만의 로즈, 장미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3077님은요. 내 마음이야. 어우, 장미하면 내 마음이야. 연애 시절 자꾸만 생초로만 그녀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꽃집을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들어갔죠. 그리고 정말 새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갑자기 웬 장미? 여전히 생뚱맞은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그거 꽃 아니야. 널 생각하는 내 마음이야. 어떻게 그런 용기와 멘트를 생각해냈는지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요. 그제야 감동 먹은 표정으로 바뀌던 그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해준 아침밥을 먹고서 출근했나 정말 행복합니다. 후3077님 너무 사연 감동이에요. 저도 감동 먹었어요. 맞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꽃을 좋아하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꽃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꽃 중에서도 장미꽃. 3077님 그 장미꽃으로 인하여 지금 아내가 해준 따뜻한 아침밥을 먹고 출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노사연 사랑 들으면서 또 여러분만의 장미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기다릴게요.

노사연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 로즈데이를 맞아서 여러분의 다섯 글자 키워드는요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하니까 달달한 사연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미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을 떠오르게 되죠. 사랑, 장미 아름답기도 하고 또 그 향도 우리 기억 안에 남아있죠. 인생처럼 우리 장미처럼 피고 지지만 그 향기는 늘 우리 기억 속에 있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글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5391님은요. 그렇죠. 장미하면 다섯 글자. 사랑의 증표. 좋습니다. 사랑의 증표. 3861님은 장미하면 열정적 사랑. 열정적 사랑.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50님은요. 아우 많이 보내주셨네요. 아름다워라. 그리고 계속 보고파. 아우 이거 좋아요. 남편 김성열. 250님 장미하면 남편 김성열. 사랑한다는 얘기죠. 연애할 때 빨간 장미 꽃다발에 은빛 스프레이까지 뿌려 선물해준 남편. 성실하고 강직한 모습을 보고 결혼해서 지금 22년째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님 오늘도 화이팅 하셨어요. 좋네요. 오늘 장미하니까 여러분의 그 달달한 이야기들이 꽤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1888님 장미하니까 진딧물 많네. 화분에 심은 백장미가 진딧물이 너무 많아서 막걸리 타서 풀어줬어요. 어머니의 해결책이랍니다. 아 그래요? 막걸리 타면 없어지나요? 오, 저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5599님은 장미하면 그렇죠. 성모님 마음. 성모님의 마음이 생각나서 잠시 일손 멈추고 사연 올려봅니다. 축복받은 오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2093님도 성모 마리아. 오늘의 장미하면 떠오르는 성모 마리아. 묵주기도. 아, 선물 같이 느끼게 해주는 5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5월은 성모의 달이 있잖아요. 각 본당에서 어디든지 성모의 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미꽃 아주 우리 성당 들어가면 성모님 그 주변에는 장미꽃이 대부분 많을걸요. 그 앞에서 우리 또 묵주기도 바치잖아요. 그런 5월이잖아요. 성모의 성월 5월. 아주 너무 좋은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장미하니까 성모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활성과 들려드릴까요? 박하얀 성모송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장미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박하얀 성모송. 수원교구 노성우, 노중우 사제 듀오죠. 노비스꿈 성모님의 편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로즈데이를 맞이해서 장미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봤는데요. 꽤 많이 성모님의 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성모님에 대한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3294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에서 2024년에 세상을 떠났나 봐요. 엄마에게 장미를 주던 작은 아들. 지금 하늘나라 갔는데 아들의 생각이 난다고요. 장미처럼 향기로운 사랑을 주변에 전하며 향기를 남기고 떠난 아들. 가슴 깊은 곳에서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장미꽃은 사실 아름다운 이유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아마도 장미처럼 우리의 아픔도 그 품어 있기에 또 우리 3294님도 오늘 하루 그런 장미 같은 하루 하늘나라에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봅니다. 끝곡으로 3294님이 신청하신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로즈데이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뚝하면 아빠가 하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1: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0: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늘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명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좋았던 장면만 남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기억이라 희미해진 탓도 있겠지만 어쩌면 마음이 편한 쪽으로 기억하고 싶은 심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곤 하죠. 그러고 보면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든다는 건 결국 미래의 나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 아닐까요? 오늘도 오래 꺼내보고 싶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며 게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 협주곡 C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C1 이 4악장입니다. 템포 디 미뉴엣, 미뉴엣 템포로 자 리코더의 단 라우린 그리고 아르테 데이 수오나토리 자 이 무명 아르테 연주자들 예술가들 연주자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게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 협주곡 C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C1 4악장 템포 디미뉴엣 미뉴엣 템포로 리코더의 단 라우린 그리고 아르테 데이 수오나토리 연주자의 기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덥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황순자 씨 유클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경근 씨도 한낮에 31도를 웃돈다고 하는 초여름 목요일입니다. 상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시원하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평화를 빕니다. 네, 행복한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엄계선 씨,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보물창고가 그득한 사람이겠죠. 안 좋았던 옛 추억 하나씩 지워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좋은 추억 가득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리코더 하면 떠오르는 애청자,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난심쿵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차경옥 씨 리코더 딱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엄계선 씨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장미의 날입니까? 아침에 베란다 문을 열면 펑펑 늘어나 붉은 세상을 보여주어서 기분이 좋은 날 연속입니다. 윤은구 씨도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전화기 다른 곳에 두고 있다가 멀리서 리코더 악기 소리 듣고서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동백장님 정말 리코더를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은 한여름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윤은구 씨 벌써 또 나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류신아 씨도 오셨고 김양희 씨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이재진 씨도 오늘 2시간 함께합니다.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 경동나비엔 현대해상화재보험 제공으로 5월 14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함께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리홀드리치의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정말 결혼식에서 정말 많이 불려지는 곡이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보컬의 모린 맥거번. 모린 맥거번은 그 모닝 애프터를 불렀던 그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이 아주 정말 사랑스럽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하는 명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드럽게 또 출발해봤고요. 이항선 씨, 일범님,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공기와 음악이 잘 어울리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네, 이항선 씨 언제나 반갑습니다. 진짜 제 닉네임을 올려주셨었네요. 차경옥 씨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하루 나날 되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첫 내한 공연을 갖게 되는데요. 이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아드리안 브라바바 이름이 쉽진 않은데 이 지휘로 진행되고 또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첼리스트 여미혜, 피아니스트 강소연이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오르는데요.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그리고 또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3중 협주곡 교향곡 4번을 연주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연 모두 5분께 2장씩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8번, F장조 작품 9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건 브리오, 이렇게 뭐 3번 또 5번, 6번, 7번, 9번 이렇게 아주 유명한 베토벤의 교향곡이 아닌 이런 8번이나 뭐 4번, 2번 이런 교향곡에서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또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건 브리오 함께 들으시면서 저 신선한 이 또 감상을 해보시죠. 엘사 페카 살로네니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8번 F장처 작품 93 1악장 알레그로 비바 첼콘 브리오.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구김살 없는 그런 또 9번이 나오기 전에 이 아주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이 8번. 흔히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을 짝수는 약간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뭐 홀수는 좀 강렬하고 또 남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8번의 신선함 또 함께 느껴봤습니다. 아침 기분 같은 그런 곡이었고요. 핀란드 출신 지휘자이자 작곡가 에사 페카 살로넨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에사 페카 살로넨이 이제 그 구스타보 두다멜이 LA 필 맡기 전에 지휘자였잖아요. 그런데 또 고문처럼 요즘에 다시 또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일법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윤정 씨는요. 몇 년 전에 예수의 전당에서 엄계선님 작품도 감상한 적이 있어요. 와, 색감이 예쁜 작품이었는데 회복해서 전시회도 다시 다니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가 코스모스님 몸이 불편하시군요. 음악과 밝은 명동백장님의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서로 좋은 영감과 또 좋은 기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네요. 몸이 많이 아파 투병 중이라 듣기만 하는데 오늘은 멋진 날과 어우러진 노래 들으며 몸도 마음도 추스려봅니다. 좋은 곡 들려주셔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윤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009이 쓰시는 분은 오늘 엄마 생신인데 생미사를 안 넣었어요. 자식 생일은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미사 신청하는데 엄마 생신 잊어버렸네요. 무심한 딸 반성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그러면 엄마 그 생일 축하곡을 저희가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디단조 작품 121 그중에 4악장 베베히트 좀 활발하게 자 바이올린의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그리고 피아노의 세드릭 디베르기엥 요거 이제 어머니 들으시라고 하시면서 생미사 대신 요거 그 생일 선물로 들려드릴게요. 함께 들어주세요.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D단조 작품 121 4악장 페펙트 활발하게 바이올린의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알리나 이브라기모바 연주는 제가 꼭 실연을 꼭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세드릭 디베리겐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0092 쓰시는 분 엄마 생신인데 생미사 안 넣으셨다고 그래서 생일 축하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곡이 또 이렇게 막 너무 유명한 곡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오늘 생미사 안 넣으신 덕분에 두 곡의 그 생일 곡 축하곡을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세계의 연인이라 불렸던 오드리 헵번의 사랑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제임스 헨슨이라는 남성과 약혼 했지만 영화 로마의 휴일 촬영 이후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며 관계가 멀어졌고요. 영화 사브리나 촬영 중엔 극중 상대 배우 중 하나였던 윌리엄 홀든과 사랑에 빠지지만 영화 개봉 직후 이별을 택합니다. 이후 그녀는 연극 운디네에서 함께 주연을 맡은 배우 멜 페러와 가까워지는데요. 결국 1954년 연극 공연이 끝난 직후 그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멜 페러하고는 또 전쟁과 평화, 그 톨스토이 작품에 의한 전쟁과 평화 영화에 바로 그 안드레이 볼곤스키로 그 멜 페러가 나와서 이 헨리 폰다가 아니고 바로 또 멜 페러하고 이렇게 또 연문이 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최전성기를 누리던 20대 톱 여배우가 12살 연상의 배우이자 재력과 평판 모두 썩 좋지 않았던 바람둥이 이미지의 멜 페러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남편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평소 출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전쟁 영화에도 출연했고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의 제안까지 거절하며 남편이 연출한 영화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하지만 멜 페러는 결혼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을 만났고 세계적인 스타였던 아내를 향한 열등감 때문에 자주 충돌했다고 전해집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폭력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1968년 결별하게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지 거슈윈의 Wonderful, 프레드 애스테어 그리고 오드리 헵번의 보컬 듀엣으로 감상하시고요. 아달프 도이치와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인데 이 곡이 또 명랑하기 때문에 좀 전에 0029 있으시는 분의 어머니 생신 축하곡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1969년 오드리 헵번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상대는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노띠였는데요. 그는 로마의 휴일 촬영 당시부터 나는 오드리 헵번과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할 만큼 오랫동안 그녀를 동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시절에 헵번을 사랑했던 노띠는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그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결국 두 사람은 오랜 별거 끝에 결혼 13년 만에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오드리 헵번의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노띠와 별거하던 무렵부터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나섭니다. 굶주린 아이들과 전쟁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배우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때 오드리 헵번은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 될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헨리 맨시니의 영화 샤레이드 모음곡 1번 헨리 맨시니 앤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헨리 맨시니의 모음곡 1, 샤레이드 모음곡이었습니다. 헨리 맨시니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오드리 헵번하면 헨리 맨시니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죠. 문 리버. 그렇습니다. 그 아주 사랑스럽게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 영화 때 이렇게 불렀던 또 그 기억이 떠오르죠. 자, 예술가의 항구 오드리 헵번, 그리고 이제 구호 활동에 앞장서는 그녀의 사회 운동가로서의 면모도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인의 여인을 포용하기엔 가슴이 너무 협소했나 봅니다. 요즘 히트치고 있는 어떤 영화 감독의 아내, 극작가의 성공에 대한 너르고 해악적인 관용과 대비됩니다. 아마도 오드리님은 그 어떤 성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받는 것을 원했을 텐데요. 엄계선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진짜 그랬을 것도 같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참 갈구했었나 봅니다. 젊은 날에 샤레이드 빛나던 그 눈동자, 언니들이 옛날에 우리말로 개사된 자주 부르던 노래 샤레이드, 엄계선 씨도 올려주셨고요. 009의 슈만 곡도 너무 좋았고 지금 곡도 좋아요. 저희 엄마께서 이게 웬 호강이냐고 기뻐하시네요. 감사해요. 내년엔 생미사 넣어드세요. 좋습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비장조 작품 8,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The Zen Trio 연주로 감상하실까요? 저는 2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 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셸 르그랑의 이 프랑스 뮤지컬 영화 레 파라플리 드 쉐브르, 쉐브르의 우산. 좀 아주 그 대사를 아주 살린 그런 이 레시티티보 같은 그런 뮤지컬 영화. 아주 굉장히 특색 있었던 그런 영화였죠. 자, 그 메인 테마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코디언의 펠리시앙 브루트 연주로 감상하신 곡, 5월 14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정현 씨, 유클림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실내에서 가디건을 걸쳤는데 밖에 나갔다 오는데 갑자기 초여름의 열기를 느꼈어요. 낮엔 한여름 기온이라지요. 자, 오늘 뭐 일기예보에서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좀 귀추를 주목해보죠. 자, 오늘은 추억 회상되는 곡이 많네요.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영화 쉘브르의 우산, 슬픈 감성이, 엄계선 씨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나탈리드세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나탈리드세도 이 곡을 그 파리 에펠탑 앞에서 공연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5월 14일 목요일 샹스푸드 제공으로 2부 함께합니다.
1: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샬 구노의 Saint Cecilia Mass in G major. 이 산타 시칠리아라고도 하죠. 이 메스. 그 중에서 사곡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자, 소프라노 안젤라 마리아 블라시, 테너 크리스티안 엘스너가 함께 했고요. 한스 우돌프 조벨레이가 지휘한 민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민헨 모텟 콰이어가 함께 해준 또 곡이었습니다. 구노의 상투스, 1년에 한두 번은 성가대에서 특성으로 부르는 곡이라 익숙한 멜로디예요. 박정현 씨 올려주셨고, 또 엄계선 씨가 음악의 수호성인 세실리아, 그래서인지 음악하는 분 중 세례명 세실리아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경성 씨도 세실리아인 것 같고, 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온은 높아도 아직 땅이 덮여지지 않은 시즌이라서 한여름에 31도와는 느낌이 좀 다를 듯합니다. 엄계선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맞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 성가대 이름도 세실리아 성가대가 많더군요. 맞습니다. 자, 역시 음악의 성인 산타 시칠리아, 성 세실리아. 자, 오늘 함께 만나봤고요. 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 가운데 아주 말달리는 사막장 알레그로 마논 딴또, 바이올린의 제닌 얀센, 그리고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잔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 사막장 알레그로 마논 단도 바이올린의 제니 니안센 그리고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 제니 니안센은 이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또 바이올리니스트고 클라우스 마켈라는 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콘서트바우 오케스트라를 또 앞으로 이끌게 되는 이제 내년부터 또 이끌게 되는 이미 이제 뭐 공연은 시작했으나 이제 정식 취임은 이제 또 내년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또 행보가 둘이 또 많이 연주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무대에 4명의 연주자가 넉 대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보통 연주회에서는 몇 명까지 함께 연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청취자 6190 쓰시는 분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 사람이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면 피아노 듀오 또는 피아노 듀엣이라고 부르죠. 둘 다 피아노 이중주라는 뜻인데 피아노 이중주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피아노 한 대를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방식인데요. 영어로는 One Piano Four Hands라고 해서 흔히 피아노 연탄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연탄은 이을 연 칠탄자를 써서 함께 이어 연주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젓가락 행진곡이 대표적인 연탄곡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는 피아노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연탄곡을 치는 모습이 부유한 가정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무대에서 연탄 연주에서는 오른쪽에서 높은 음역을 맡은 사람을 프리모 또는 제일 피아노라고 부릅니다. 주로 선율을 담당하고요. 반대로 왼쪽에서 낮은 음역과 반주를 맡는 사람은 세콘도 제이 피아노라고 부르는데 페달도 주로 이 연주자가 담당합니다. 보통은 여성 연주자가 프리모, 남성 연주자가 세콘도를 맡거나 젊은 연주자가 프리모, 경험 많은 연주자가 세콘도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피아노 두 대를 두 사람이 각각 연주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 방식에서 투 피아노 포 핸즈라고 해서 피아노 한 대로 연주하는 연탄곡보다 훨씬 화려하고 전문적인 무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아노

무대에 네 명이 함께 연주하는 Two Pianos, Eight Hands 형태도 있는데요. 사실 한 대의 피아노를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팔꿈치가 부딪히기도 하고 페달을 밟거나 악보를 넘길 때도 옆 사람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편함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는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8명이 한 무대에 올랐죠. 조성진, 예브게니 키신, 안드레 쉬프, 유자왕, 다니엘 트리포노프, 그리고 미하일 플레트니오프, 데니스 고즈힌, 그리고 세르게이 바바얀 등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 넉 대, 16개의 이 손으로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음원으로는 발매되지 않았고 온라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만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참 재밌죠? 또 같은 해 한예종 음악원에서는 개원 25주년 기념으로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25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6190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상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 달성에서도 그런 연주회도 있고 그랬잖아요. 자, 정말 이 상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21개의 헝가리안 댄세스, 이 유작번호 1, 헝가리 춤곡 1 중 5번 F샵 단조 알레그로 이 피아노 4핸즈를 위한 버전인데요. 얼마 전에 또 LG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가졌던 피아니스트,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매가 이 정말 화합된 마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할까 싶은 까띠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자매의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얼굴이 비슷해져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10번 이 플랫 장조 켈버너 365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루카스 유센, 아르투르 유센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두 사람 연주하면서 아주 참 큰 인기를 끌은 그 언제나 소년 같은 이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연주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베드르지 스메타나의 이 투 피아노 포 핸즈, 아 투 피아노 그리고 거기 에잇 핸즈 8개의 손이 함께 모였습니다. 4명이 함께. 그래서 이 론도 포 영 투 피아노스 포 핸즈에서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안톤 게르텐베르크, 다니엘 게르텐베르크와 릴리아 질베스타인, 이 마르타 아리리치하고 릴리아 질베스타인이 이제 나이가 더 많네요. 자, 루가노 페스티벌 2012 실황 또 함께 감상을 해보시겠고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넉대 합시코드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5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피아노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유스투스 프란츠, 게라르트 오피츠, 헬무트 슈미트 그리고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까지 다채롭게 피아노 여러 대로 연주하는 또 여러 명이 함께 출연하는 연주를 감상해 보시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넉대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5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피아노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유스투스 프란츠 게랄트 오피츠 헬무트 슈미트 이렇게 독일계 피아니스트들이 모두 모였고요.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10번 E-flat, 그 KL번호 365인데요. 3악장 론도 함께 또 감상을 하셨죠. 자, 그 전에 또 한 곡 들었습니다. 베드르지 스메타나의 론도 for the young for two pianos, eight hands 해서 두 대 피아노를 위한 eight hands 론도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안톤 게르센베르크, 다니엘 게르센베르크, 릴리아 질베르스타인이 함께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들었던 곡은 모차르트의 두 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위한 협주곡 10번 E-flat 장조 KL번호 365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 아주 정말 꼬마일 때부터 이렇게 듀오 피아노 형제로 이렇게 자라나서 네덜란드의 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같이 정말 보기 좋게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요하네스 브람스의 21개의 헝가리안 댄스 유작 번호 2일 피아노 포 핸즈 연탄 버전이었고요. 5번 F샵 단조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얼마 전에 내한한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자매의 연주로 감상하셨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오늘 그 무대에는 도대체 몇 명의 연주자가 올라갈 수 있느냐 또 피아니스트 몇 명이 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한 명부터 두 명, 네 명, 뭐 여덟 명, 열여섯 명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100대 피아노까지도 이렇게 함께 연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9545 쓰시는 분 4월에는 그렇게 서늘하더니만 아직 6월을 보름 앞두고 있는데 집안일을 조금 하다 보면 너무 덥습니다. 잠시 손길을 멈추고 육을 크게 틀어놓고 아이스 커피 한 잔하면 노크 합니다. 이야 아주 그 저 신선 노름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쉬는 동안은 자 항상 잘 듣고 있다는 인사 전합니다. 안현주 씨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여러분 퀴즈 카페에 놀러 오셔서 또 이 맛있는 커피도 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정현 씨는 고교 시절 피아노 명곡집의 비엔나 행진곡 연탄곡을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세컨 부분을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박정현 씨는 정말. 멜로디 부분 프리모를 맡고 싶었는데 피아노 더 오랫동안 배운 친구에게 밀렸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컨도도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실 곡 요셉 하이든의 곡인데요. 교향곡 87번 A장조 호버켄 번호 1의 87 호버켄 번호 1이 바로 오케스트라 그 교향곡 장르죠. 1악장 비바체 감상하시겠습니다. 또 토요국제음악제 왔던 팀이네요. 조반니 안토니니 그가 이제 지휘했던 그때는 이제 음악의 정원이 왔었고 이번에는 감모 오케스트라 바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B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각 어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45년 전 총격을 당했던 장소에 멈춰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목돈 형태의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상호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황산에서 홀로 등산하다 실족사한 초등학생 사고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 5년간 등산 사고가 4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45년 전 총격을 당했던 장소에 멈춰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81년 5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반 아련을 앞두고 신자들과 인사하다 알리 아그자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중상을 입고 로마 제멜리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흘 뒤 진행된 부활 3종 기도 메시지를 통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알리 아그자를 공개적으로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3일은 파티마 성모 기념일이라며 45년 전 오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리 교육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평화와 화합의 간절한 외침을 성모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에 맡기자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현지 시각으로 오늘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가운데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상호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개적으로는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무역과 안보, 중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에 물자를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외교정책 연구 책임자 조너선 치는 시진핑은 관계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며 트럼프와의 관계 역시 철저히 전략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는 2017년 플로리다주 마라고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뉴스원의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북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하정우 후보가 39%를 기록했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각각 50%, 37%로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각각 46%, 40%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 의장단이 30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의장단 선출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국회의장과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당 몫의 부의장 후보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에 공백이 없도록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기준은 오직 민생과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최종 선출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당시 심정을 토로한 내용으로서 적법하게 제보받아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자는 5.18 때문에 언쟁이부터 폭행했다고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전혀 없었다. 이후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김재섭 의원이 전날 공개한 여종업원 관련 외박과 폭행 상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 후보는 자격을 상실했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오늘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확대된 가운데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펀더멘털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와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과 수출, 금융시장 등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노사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 배출원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오늘 제1차 녹조 계절 관리제 실시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조 계절 관리제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기관은 가축 분뇨 유래 양분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 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시민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대구 사회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소득과 일자리 분야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이상 비율이 54.2%로 2023년에 비해 4.6% 늘었고 가구 소득 만족도도 70.7%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0년 후에도 대구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정주 의사는 76.5%로 7.7% 상승했습니다. 또 저출산 완화 신호도 나타났는데 합계 출산율이 2024년 0.75로 이전해보다 0.05%, 출생아 수도 1만 100명으로 700명가량 증가했고 육아휴직 활용도도 23.3%로 6년 만에 6배 증가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2023년에 비해 12.7% 상승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부고속도로 석적 하이패스 IC 신설 사업이 어제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이패스 IC가 설치되면 석저급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71분에서 54분으로 약 17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환경이 개선되며 기존 외관 IC에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돼 상습 정체 구간의 병목 현상이 줄어들고 물류 수송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의 역사 개선 공사가 마무리돼 오늘부터 이용객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대구시는 공사비 10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과 출입구 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승강장과 대합실 면적도 30% 이상 확장해 승객 이용 공간을 넓히고 비상대피로인 1번 출입구를 제외한 외부 출입구 3곳에 상하행 양방향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고령자와 보행 약자를 위해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24인승 대형 엘리베이터를 두 곳 설치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구토교통부의 인공지능 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AI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기업인 파미티, 퓨처드라이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대구시 컨소시엄은 레이더와 같은 비영상 AI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안전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댐과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 소득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에 준공된 이마댐 수상 태양광 사업을 통해 햇빛 소득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 댐을 활용한 대규모 수상 태양광 단지 조성과 저수지 중심의 마을 단위 햇빛 소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마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약 220억 원의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영상 20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지속하겠습니다. 담당의 온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 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43일째 감자살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많은 본당에서 성모의 밤 행사하실 텐데요. 이 장미꽃으로 성모상도 곱게 꾸미고 이 장미꽃을 성모님께 봉헌도 하고 하죠. 장미 한 송이를 이루는 이 꽃잎들은 그냥 대충 막 이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꽃잎과 꽃잎이 일정한 각도와 간격을 유지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향기롭게 감싸주고 겹쳐져 있는데요. 여럿이 함께 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과 같네요.

감다탈 강용인의 빵집.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은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였고요. 저는 용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성모성월인 5월 사랑의 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또 장미꽃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로즈데이라고 하네요. 이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불리는데요. 빨간색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분홍색 장미는 감사와 우아함을, 하얀색 장미는 순결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하죠. 오늘 강용인의 빵집, 라디오 빵집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색의 장미꽃으로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분홍색 장미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많은 기념일들 보내면서 정말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 대부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스승님들까지 이 감사하는 마음들 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일일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신우 씨는 오픈 시간에 맞춰서 함께 찾아와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 인사드릴게요. 3594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출석합니다.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던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 선물보다 상대를 위해 묵주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더 향기로운 선물이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우리 사모구사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이 우리가 묵주 함께 바치는 이 로사리가 또 장미 꽃다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미를 한 송이 한 송이 바치듯 성모님께 기도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묵주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지향을 두고 또 이렇게 묵주 기도를 해준다면 우리 기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 가서 닿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묵주기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별사랑이님께서 신부님 통했어요. 저도 분홍색 장미 준비하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별사랑이님 어서 오시고요. 이 용디의 마음과 별사랑이님 마음이 이렇게 딱 이어져 있었네요. 오늘 이 로즈데이 맞이해서 정말 장미꽃을 선물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과 고마움과 이 아름다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우리 요일별로 특별한 빵 오늘도 구워볼 예정인데요. 매주 목요일에는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의 주제, 혼자가 아닌 우리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0: 정말 아빠,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가슴에 품고 오늘 공감원으로 소통하는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하니까요. 오늘도 2부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그럼 우리 빵집 손님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김봄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파란 하늘 공기도 좋아요. 숨쉬기가 참 좋네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도 장미꽃은 분홍색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 용디와 취향이 같으신 청취자분들 너무나도 많군요. 역시 빵집 주인장과 빵집 손님들의 이 취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라디오 빵집 이렇게 또 흥할 수 있는 거겠죠. 날씨가 정말 딱 여행 가기 좋은 날씨, 산책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이 며칠 전부터 제 방에는 모기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 안 돼! 이 모기가 없는, 약간 열대야도 없는 이 시간들 우리가 또 잘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비아님께서 저는 신부님께 빨간색 장미 백송이를 보내면서 신신우신 열정과 사랑 함께 하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아, 우리 실비아님 백송이 여기 스튜디오에 가득 차가지고 장미 향기가 코끝을 막 찌르네요. 와, 너무나도 좋고요. 저는 그 백송이 받아서 그 장미 오늘 빵집에 오시는 손님분들과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비아님도 오늘 하루 이런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 애니님께서 이 너튜브 알고리즘의 힘이 엄청나네요. 지난주 월요일 방송 페이커 선수 팬들이 다시 보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우리 지난 월요일 페이커 할머니께서 라디오 빵집 찾아와 주셨고 그 이후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불면증 없이 3일째 잘 자고 있는데요. 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간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라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또 할머니께 5월 성모성을 맞이해서 또 우리 페이커 선수 있는 T1의 색, 이 빨간색 담아가지고 빨간 묵주를 선물했던 그런 영상도 인스타에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인스타 영상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 페이커 선수 팬분들께서 우리 할머니 또 건강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선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신신우신으로 또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 빵집이 영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더 많은 손님분들, 게스트분들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앞으로도 이 용디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맛있는 방송,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방송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오늘도 잘 나눠볼게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특별히 나의 그런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장미여관과 심은경이 함께 부른 나성에 가면 듣고 오실게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 드릴게요. 류시나님께서 나성에 가면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저도 막 신나가지고 약간 들썩들썩했네요. 이영란님께서는요, 신나게 떼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 약간 차분해졌던 그런 마음과 기분들을 이렇게 업시켜주고, 특별히 이제 점심시간인데 좀 와 오늘 하루 언제 끝나나, 이 일주일에 목요일 도대체 주말은 언제 찾아오나, 이런 직장인분들에게도 더 약간 신나는 에너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세인님께서 미남 용디신부님 홍대강에 잘 됐으면 좋겠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빵집에 오신 모든 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에너지와 또 힘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세인님께서 주문해주신 잘 됐으면 좋겠다 홍대강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3217님께서 안녕하세요 용디신부님, 이 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승환님의 레모네이드 신청합니다. 용디신부님 행복한 시간 되세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3217님도 오늘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박승환의 레모네이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박승마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우리끼리 도란도란 라디오 빵집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수다방, 오늘 또 음악 아주 풍요롭게 채워가고 있는데요. 희망코치 장기영님께서 아 레모네이드 마시고 싶은데 용디 센스값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알려주시는 노래들 저도 이렇게 함께 나눠서 들으면서 저희 약간 음악적인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적재적소에 딱 맞는 음악들 너무나도 좋은데요. 저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블루 레모네이드 먹고 싶네요. 약간 오렌지 향 나는 블루 큐라소가 들어간 블루 레모네이드 꿀꺽꿀꺽 마시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퐁퐁 김재님께서 신부님 오늘은 사랑을 맛있게 먹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휘성에 사랑은 맛있다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히 됩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a. 192, from me to you.
1: 별 사랑해 님께서 인순이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문해요. 오전에 기운이 좀 가라앉아 휘청했었는데 신신우신과 함께하니 기운이 슉 올라오네요. 은총이 느껴지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별사랑해님 저희 신신우신에서 그 마음 확 올리도록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저희 신신우신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청취자분들께 준비한 공연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하는 100년의 신명을 깨우는 전통 연희극 광대. 이 광대 공연에 우리 신신우신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이고요. 5분께 1인당 2장씩 초대권 드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여러분의 실명, 성함과 사연 적으셔서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이 공연 광대의 주인공분들이 직접 또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에 오시니까요. 그 시간도 기다려주세요. 저도 우리 피디님이랑 함께 이 공연 보고 왔는데요. 와, 박수도 막 계속 치고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 공연을 함께 해주시는 소리꾼 한 분과 무용수 한 분 모시는데요. 두 주인공이 신자시기 때문에 이 CPBC와 또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더욱더 특별한 시간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명준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데이식스 콘서트가 열리는데 내일 리허설 때문에 내일부터 데이식스 경호 업무하러 간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이명준님 지난번에 BTS 그 공연 때도 이렇게 열심히 경호 업무 하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또 주일에 주말에 이렇게 데이식스 콘서트 열심히 또 일하러 가시는군요. 또 안전 잘 챙겨주시고요. 또 원활한 공연 되고 또 무사히 잘 마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331님께서 아멘. 오늘도 뒷산에서 은은하게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 밀려와서 행복하듯이 주님 사랑도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2331님 이렇게 꽃향기와 함께 맛있는 라디오 빵 향기 또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끼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이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부에서도 아주 재밌는 시간들 기다리고 있죠. 신신우신 목요일 2부에서는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라디오 책방 이어질 예정입니다.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주제로 북며드는 책 읽기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요. 아이유의 블루밍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디가 고르는 오늘 빵집 BGM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고요. 참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저는 어제 저녁에 가톨릭 이제 작가님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도 좀 갔고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작가님들 이제 집에 가시는 길 서울역까지 공덕동 성당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발에다 드렸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딱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살살 걸으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 덕분에 저도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 작가님들 마음에는 늘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신자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작품 활동하시고 이렇게 또 그림도 그리시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맛있는 라디오 빵의 매력이 닿기를, 그리고 이 신부로서 신앙의 그러한 따스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날씨 속에 여러분 한번 산책하시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와 닿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께서 신신우신 목요일 2부 인사드립니다. 방산시장에 가서 제육쌈밥으로 맛점하고 땀 흘리며 들어와 커피 한잔하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안경근 스테파노님 어서 오시고요. 와 제육쌈밥 맛있겠네요. 약간 이렇게 상추에다가 제육 불고기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는 식사였을 것 같은데 우리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오늘 2부도 쭉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실비아님께서 와우 2부 이 시간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또 이 작가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책 이민호 작가님께서 들고 와주셨는데 어떤 책인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애니님께서 패션 감각 뛰어나신 우리 이민호 작가님 오늘 날씨 더운데 어떤 옷을 입고 오셨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우리 작가님 미리 오셔서 지금 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우리 작가님의 멋진 이 외모와 오늘의 패션 감각 보고 싶으신 분들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용인의 빵집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은 라디오로도 또 스마트폰 빵톡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민호 작가님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궁금한 점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빵톡으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신압으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신신우신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오늘 공감의 언어로 소통하는 소통 전문가 이민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작가님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뵙는데 네. 뭔가 어제 뵌 것처럼 이 친숙함 뭘까요?
5: 아,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나 봐요. 서로 스며들었어요.
0: 네,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좁아들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이민호 작가님의 이 마음이 와 닿고 있는데요.
5: 네.
0: 최경혜님께서 뵐 때마다 멋있는 이민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5: 아, 뵐 때마다 아름다운 눈으로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리 푸른바다님께서 민호 선생님 영어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어요.
5: 아, 제가 또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또 듣고 계신가 봐요.
0: 와, 또 네.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의 또 이런 만남이 이 신신호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로 엔잠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 아. 너무 바쁘셔 정말.
5: 네, 아 지금 또 어제 강연을 하고 네네. 오고 아침에는 또 영어 수업하고 오고 오늘은 또 책을 들고
0: 와,
5: 왔습니다.
0: 우리 작가이자 아빠이자 영어 강 선생님이자 강연자이자 우리 또 복싱 맞아요. 이렇게 하셨다고.
5: 복싱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만 갈비뼈 부상으로.
0: 어이구 어이구.
5: 뼈가 나가가지고 네. 피로골절이래요.
0: 네네. 아.
5: 기침을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네. 뼈가 나갔다고 해서 아. 다음 시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출전은 못하신 건가요? 그러면?
5: 네 못했어요. 아. 원래 했으면 이번 주였는데 네네. 갈비뼈가 나가서 아. 큰일 난다고.
0: 갈비뼈는 또 이렇게 깁스도 안 되잖아요.
5: 그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수밖에 없어서 네. 2주 동안 좀 쉬고 있었습니다.
0: 아, 또 건강도 잘 챙기라는 그런 또 사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5: 맞습니다.
0: 이 5월 또 아름다운 계절 오늘 특별히 로즈데이 이렇게 맞았어요.
5: 네.
0: 만약에 장미꽃으로 사랑을 전한다면 누구에게 좀 전해보고 싶으신가요?
5: 저는 내송이 준비했습니다.
0: 내송이.
5: 네. 마-

0: 마음의 꽃을 네. 일단 어머니.
1: 어머니.
0: 그리고 경아 사랑한다. 와이프.
1: 와이프.
0: 그리고 두 딸 라온이 다온이 지고 싶습니다.
1: 채권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떡해요?
0: 하나님 마음의 꽃을
1: 네, 아 우리 주님의 또 은총으로 꽃을 대신한다고. 아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강연도 하시고 바쁘셨겠네요.
0: 네, 즐겁게 하고 네. 있었습니다. 요즘에 특히 AI로 뭐 만들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홈페이지도 막 새롭게 만들어 보고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 재밌게 할 수 있는 앱도 직접 막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1: 오,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하지만 그게 또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0: 아, 그죠. 이게 사람하고 작업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뭘 부탁을 했으면 AI가 100%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 네네네.
0: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다시 좀 고쳐줄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막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1: 와, 또 이 멈추지 않는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루아님께서 저는 처음 뵙네요. 작가님 스피치 코치도 하시나 봐요. 웅변조가 아니라 말씀 내용도 참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0: 아, 맞아요. 이게 스피치 코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목소리나 발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했던 거는 그 출연 연예인분들 어디 TV 출연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도와드리는 역할을 네. 했습니다.
1: 뭔가 말실수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 말들이 이렇게 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이렇게 알려주셨군요.
0: 맞아요. 특히나 이게 어디 나가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자기 인생을 얘기해야 될 때 네네네. 그게 효과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피치 코칭을 했습니다.
1: 네. 아, 아주 좋습니다. 이 매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우리 책방지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책 속으로 또 오늘도 맛있게 북며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가정의 달 또 5월의 주제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0: 네.
1: 우리 작가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나요? 아니면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0: 이런 얘기 있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그래서 혼자 있다, 같이 있다, 왔다 갔다 합니다.
1: 네.
0: 친부님 어떠세요?
1: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0: 네.
1: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저는.
0: 혼자가 편한나?
1: 혼자 있으면 약간 그 스마트폰 충전기에 올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충전이 쫙 되는 내향형이시구나.
1: 네. 나중에 사람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긴 한데 약간 이렇게 배터리가 계속 좀 닳아가는 느낌이 들죠.
0: 저랑 반대네요. 저는 관종이라서 관심을 받을 때 살아나요. 또.
1: 네. 하지만 또 늘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0: 네.
1: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지만 함께함으로써 또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 동행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0: 이게 사실은 혼자 있으면 충전이 되지만 우리는 그 핸드폰이 충전돼서 결국에는 쓰이기 위해서 충전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혼자 네.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되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이 과충전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핸드폰을 잘 쓰기 위해서 충전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또 약간 시너지를 얻게 되지 않나. 나 혼자 일을 하는 거의 결과가 100이라면 둘이서 함께 할 때는 300, 400을 또 이렇게 얻어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딱 네. 그게 생각나네요. 그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다.
1: 네.
0: 하지만 그게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혼자의 시간으로 충전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의미인 것 같습니다.
1: 네.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또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민호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묻고 싶은 내용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이민호 작가가 품고 온 책 혼자가 아니라 정말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떤 책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기, 정연과 승연이 함께 부른 비타민 듣고 오실게요.

0: 박학기, 정연, 승연이 함께 부른 비타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신 강용민의 빵집 목요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 5월의 주제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정말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은 이야기들, 네. 어떤 책에 담아볼 수 있을까 작가님께 책을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어떤 책 좀 골라오셨나요?
1: 아 조금 민망하긴 한데 바로 그 책은 제 책입니다. 와. 아 뜨거.
0: 네. 아 뜨거 뜨거.
1: 네. 어제 나온 저의 신간 네. 어른의 말하기라는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일단 출간 네. 축하드립니다.
1: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0: 우리 이민호 작가님께서 쓰신 어른의 말하기 어제 나온 네. 따끈따끈한 정말 신간인데요.
1: 그렇죠. 서점에서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받으실 수 있는 네네네. 책이고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 드리려고 한 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와. 또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한 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오늘 이 신신우신 2부 라디오 빵집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에서 또 재밌는 댓글 또 이렇게 공감 가는 댓글 써주신 분께 이 맛있는 댓글 써주신 분 선정해서 한 분 우리 이민호 작가님 신간 보내주신다고 또 합니다. 사인도 해주실 거죠?
1: 아 사인해드려야죠. 네.
0: 저보다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네. 오늘 주문할 거라서 아, 네.
1: 이거 새 책을 드리니까 네. 이렇게 중고 서점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설해서 아, 못 팔게. 네네.
0: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니 이 출간 한 소감 어떠신가요?
1: 아 이게 출산의 마음이잖아요. 한 건 한 건 이제 쉬운 게 없고 네. 조금씩 뭐 그래도 처음보다 낫긴 하지만 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차근차근 어떻게 누구의 손에 누구의 마음에 닿을지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0: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네. 특별히 이번 책을 말하기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셨어요. 네. 우리 작가님 이렇게 스피치 코칭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네. 말하기라는 이 키워드에 또 마음이 와닿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세상에 많은 취미가 있잖아요. 다 장비를 사야 되고 돈 들고 이러는데 세상 돈 하나도 안 들고 이빨과 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스포츠 같은 게 말하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0: 다음에 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할때말 잘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좀 배웠습니다. 바로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던 문단열 선생님을
1: 네네.
0: 찾아갔어요. 거기서 제가 말 잘하는 7가지 스킬을 배우고 3년 동안 선생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에 2010년에 있었던
1: 네.
0: 1억 상금의 TV 오디션에서
1: 네네.
0: 우승을 하게 됐어요.
1: 와.
0: 야, 이게 배우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조금 배우면 달라진다는 걸 그때부터 느끼고 많은 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약간 우리가 흘려서 말을 하죠. 생각에 그냥 뇌를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고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표현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의 말하기가 좀더 효과적일까를 또 이렇게 배워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나요?
0: 네, 아주 간단한 것부터 명확하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부터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챕터 5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더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좀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방법,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효과적으로 말하려다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내 생각을 또 말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와 내 주변을 바꾸는 말하기까지
1: 네.
0: 총 5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 뭔가 학습, 그리고 내가 이런 노력이 더해지면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게 될까요?
0: 아, 저는 이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 당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보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또 깊게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말하기까지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저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신간 어른의 말하기 어떤 책인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0: 네.
1: 한 대목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1: 어떤
0: 좋습니다.
1: 대목 골라주시겠어요?
0: 아, 책의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책만 읽는다고 사실은 나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서문 부분입니다.
1: 네, 우리 그 대목 이민호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하기 실력 향상의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명언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태권도, 수영, 피아노부터 성인이 되어 배우는 외국어나 요리에 이르기까지 배움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 말하기라는 새로운 배움을 위해 이 책을 펼쳤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배움이 항상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배움은 기분 좋은 성공으로 이어지지만 어떤 배움은 중도에 멈추거나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교육에 관한 명언 중그 해답을 명확하게 짚어낸 문장이 있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고통받는 것. 이세 가지가 배움의 새 기둥이다.
1: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품고 오신 오늘의 책 이민호 작가의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어른의 말하기 가운데서 한 대목 우리 작가님의 낭독으로 함께 했는데요. 와, 이 처음 서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0: 네.
1: 약간 그 꿀팁을 너무 많이 퍼주신 거
0: 아,
1: 아닌가라는 생각이
0: 이게
1: 들어요.
0: 그렇죠. 마음에 딱 태도인데 우리가 뭐책 사고 뭔가 강연 듣고 나아질 것 같지만
1: 네.
0: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명언을 본 순간 이 핵심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1: 네.
0: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은
1: 네.
0: 첫 번째 뭔가를 배울 때 많이 보는 게 중요하대요. 견물생심이라고
1: 아,
0: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희 어머니도 아, 그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신제품을 낼때
1: 네.
0: 시장 조사를 안 했대요.
1: 왜요?
0: 왜 그런지 봤더니 사람들은 보기 전까진 자신이 원한다는 것도 모른다.
1: 아.
0: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1: 네.
0: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 나왔어요. 엄마 사드릴게요 했더니 네 그런 거 필요 없다.

0: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이걸로요 손녀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TV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 했더니 어머니가 이거 하나 해보자 이렇게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지 아, 원한다라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아,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나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더 좋은 걸 많이 봐야 되는 거죠.
2: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랑 다르네? 라는 거 느껴야 우리가 또 말하기에 대한 관심과 또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0: 맞습니다. 네. 저희도 기타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교회 뭐 성당 형님 네. 보고 아 저거 멋진데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봐야 된다가 첫 번째 많이 보고였습니다. 네.
2: 두 번째 많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공부해야 된다.
0: 네. 이 studying much라고 되어 있는데 네. studying이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모른 채 계속 요리를 하다 보면은 괜찮은 음식을 만드는데 꽤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레시피를 배우고 나면 훨씬 더 빠르게 연습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제대로 된 방식이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바로 문단열 선생님이 주셨던 어떻게 말하는가였고 네. 저는 그 내용을 연예인분들에게도 알려드렸고 이 책에 담아서 이 방식대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하고 지도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면 많이 공부하고를 우리가 샥 채가기 위해서는 작가님의 책을 딱 공부해 보면 그 방법들을 쏙쏙 빼먹을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정말 좋은 방법들이 참 세상에 많을 텐데 좀 빠르게 가실 수 있는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봤습니다.
2: 아, 이 격언 중에 세 번째는 아, 좀 하기 싫어 약간 마음이 드는데 많이 고통받는 것.
0: 네.
2: 아, 고통을 받아야 돼요?
0: 아, 이게 사실 말하기라는 게 일상적으로 하는 건 별로 고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때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보고 또는 긴장된 자리에서도 해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피해갈 수 없는 거가 되더라고요. 우리 기타 칠 때도 이 손가락이 좀 아프죠.
2: 맞아요. 굳은 살이 베개 때까지 정말 아파요.
0: 그러니까 근데 이 굳은 살이 나중엔 연주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굳은 살이 베기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효과적인 방법을 알면은 조금 더 고통을 덜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 많이 보시고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는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 책에 실습도 많이 담아뒀습니다. 네.
2: 우리 작가님의 이 부분 제가 들으니까 저의 신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긴장을 엄청 하는 편이에요.
0: 그러셨어요.
2: 그래서 지금은 뭐 방송도 하고 뭐 강론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세 사람 이상의 사람 앞에만 딱 서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0: 그렇죠.
2: 얼굴이 빨개지고
0: 맞아요.
2: 말이 막 더듬어지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0: 네.
2: 근데 그게 차츰차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갔다 보니까 지금 약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0: 딱 이 세 가지를 추천을 네. 하셨네요.
2: 네. 그래서 아 많이 고통받는 게 그런 부분이겠구나.
0: 네.
2: 내가 이게 힘들다고 그래서 피하지 말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라고 자꾸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게 그 상태만 유지될 뿐이니까 우리가 많이 고통받고 대신에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또 볼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또 스피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0: 그 이런 딱 비슷한 질문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한 명은 괜찮은데 다섯 명은 좀 긴장돼요. 세 명은 긴장돼요 하시는 분들인데 예전에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 상처받은 강아지가 있을 때 다가가면은 도망가는 강아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10m 정도 가서 음식을 딱 줬을 때 강아지가 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9m, 8m. 근데 8m 갔는데 떨어지면 다시 9m로 가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말하기에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도 5명이 너무 긴장되면 4명 모아서 4명이 괜찮아지면 5명 이렇게 조금씩 네. 늘려나가면 또 도움이 됩니다.
2: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신부님 저 너무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오늘 이민호 작가님의 이 꿀팁 그리고 오늘 함께 소개해 주신 어른의 말하기를 통해서 한번 또 배워보고 노력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쯤 노래 한 곡 듣고 이 너무나도 재밌는 말하기에 관련된 내용들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오실게요.

0: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가 골라온 어른의 말하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비아님께서 신모님, 작가님 대화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메모하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고스란히 또 담겨져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스텔라스타님께서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이민호 작가님의 쓰다 보니 달다 영어 명언책을 보고 나를 사랑하고 배우는 것에 기쁨을 알아가면서 힘든 시기를 견뎠어요. 지금은 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마음을 전하는 다정한 어른의 말하기 책도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미 우리 독자셨네요.
1: 네, 저 쓰다 보니 달다라는 책이 이제 필사책으로 제가 낸 건데 네네. 글을 쓰다 보니 달달한 그 글의 의미를 더 안다라는 네네네. 뜻이기도 하고 그 명언책이다 보니까 인생에 우리 쓴 경험들이 사실 알고 보면 내 인생에 달달한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로도 담았었는데 스텔라님께서 되게 힘이 되셨나 봐요.
0: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어른의 말하기 책도 스텔라님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많은 도움과 마음의 그런 풍요로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583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용디. 저요. 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흘려서 때로는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 때문에 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도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꼭 중간에 누가 끊어요. 아하. 말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라는 우리 청취자의 사연이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1: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안 거치시는 분들은 이게 자각을 못할 때는 안 고치기 힘든데 지금 이미 자각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문제점은 누가 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끊는다는 건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마침 제가 좀 이따 낭독해드릴 부분이 네네. 그 우왕좌왕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0: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듣고 이해가 잘 될 때 내 말을 안 끊게 된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또 준비해 주셨군요.
1: 맞습니다. 딱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0: 우리 작가님께서 또 우리 5583님을 위해서 확실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어른의 말하기에 나온 그 부분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가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방 안에 칸막이가 잘 되어 있으면 립밤, 볼펜, 무선 이어폰 등 바로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막이가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온갖 물건이 한 데서 뒤섞여서 급하게 뭔가 찾으려고 해도 손에 잡히는 건 엉뚱한 물건뿐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도 이와 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말을 뱉으면 생각들이 뒤엉켜서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이때 숫자를 던지는 것은 가방 안에 칸막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칸막이가 있으면 화장품, 필기구, 전자제품을 종류별로 나눠 수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요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숫자부터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 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 문단열 선생님께 스피치를 배울 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비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피치 스킬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것 딱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 숫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말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말할 건지 먼저 말하고 시작하라. 1년 정도 연습하면 습관이 될 거고 남은 인생 내내 논리적으로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0: 신신우 시인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신간 어른의 말하기의 한대목 작가님의 낭독으로 듣고 왔는데요. 와, 말하기에 칸막이를 설치라. 저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가방의 칸막이 비유가 너무나도 네. 이해가 잘 됐어요.
1: 어. 그죠.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 막 엉켜 있는 것 같은데 하니까 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막 할 게 많지만 정리가 안 될 때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뭐 두부랑 간장이랑 부추랑 사온나 경상도에서는 전구지라고 했는데
0: 네, 전구지.
1: 전구지랑 뭐 우유랑 사온나 했는데 제가 꼭 뭘 빠뜨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네 가지 사온나 네 가지 우유랑 두부랑 간장이랑 부추 이러면은 세 가지가 딱 생각났다가 아, 네 가지였는데 뭐더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듣는 내용이 뭔지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하려는 걸 놓치지 않고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킬입니다.
0: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칸막이를 미리 세워놓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세 가지니까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조리 있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다가 문단열 선생님한테도 선생님께 선생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했더니 선생님이 야! 아, 선생님 두 가지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도 말씀해 주실 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해 줄 게 있다. 라면서 얘기를 해 주시면서 좀 습관 들이는 데 도움이 네. 도움을 주셨습니다.
0: 네. 와, 이렇게 숫자를 우리 말하기에 활용을 하면 우리의 네. 생각을 정리하기도 쉽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준다라는 꿀팁 이렇게 알려 주셨는데요.
1: 네.
0: 이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여야 되고 좀 이렇게 그런 감정 표현도 잘해야 되겠지만
1: 네네.
0: 이 말하기를 잘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 뭐가 있을까요?
1: 아, 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고 아, 정말 훌륭하다라고 느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개그맨 김영철 씨였습니다. 김영철 씨를 이제 두 번 뵀었어요. 네. 방송에 출연하시는 걸 이제 보면서 근데 그때 제가 알고 봤더니 막 영화학원을 17년 넘게 다니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형님 바쁘시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고 과외를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김영철 씨가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외를 하잖아요? 과외를 하면 다른 사람 대답은 못 듣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하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네.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입을 보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김영철 씨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딱 닫고 다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면 아, 저런 영어 표현도 쓸 수 있었구나. 저 대답을 내가 할 수도 있었겠구나. 다음번에는 저걸 해봐야지. 라면서 귀를 여니까는 나중에 입이 열린다는 걸 좀 보여주신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김영철 씨처럼 좀 들어야 되겠다. 아, 내가 지금 저렇게 말해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마음을 좀 열어보는 거죠.
0: 네, 저 사람이 쓰는 어떤 표현들, 나 저 사람의 어떤 어투,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또 정리된 그런 말들, 문장들을 내가 잘 캐치해놨다가
1: 네.
0: 다음번에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1: 네.
0: 라고 이제 또 나의 꿀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귀를 열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게 해보자.
0: 네.
1: 맞습니다.
0: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호감적으로 들리게 하는 말하기 방법 그걸 좀 알려주세요.
1: 우리가 막 어디 나가서 되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나를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J님 우리 용디님 처음 만났을 때도 저에게 좋은 얘기 해주시면서 탁 마음을 제 마음을 열게 해주시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든 어떨 때든 나를 어떻게 어필하지 싶겠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에너지로 말을 시작하는 게 말하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0: 이 말하기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 신부님 제가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어서
1: 네.
0: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 네.
0: 신부님 저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쓰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보내기 전에 제가 고칠 수 있잖아요 라고
1: 네.
0: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1: 맞아요.
0: 이런 분들께 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오늘 아침에 쿵푸 팬더라는 영화를 봤는데
0: 네.
1: 거기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운명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그 운명을 피하려고 택한 길에서 그 운명을 주로 만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피해야지 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거기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숫자만 다룰 수 있는 직업으로 회계사를 택했는데 네. 세상에 3년 차 되니까 말을 영업을 엄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영이 부담스러워서 수영을 안 하면 물 밖에서는 자유롭잖아요. 네. 하지만 물 안에서는 영원히 두려움, 물만 보면 두려움을 느껴야 될 겁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말하기라는 거 우리가 사실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보면서 물 안에서도 완벽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우리 퐁퐁 김재님께서 내가 말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메모를 해가면서 말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아, 어떤 좋은 방법인가요?
1: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모를 해야지 하는 순간 고개가 떨어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또 에너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네네네. 사실 영화를 볼 때도 그런데 그 배우들은 그 표정과 에너지로서 어떻게든 그 대사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막 보고 있다면 그 사람 표정 못 볼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선 상대 에너지를 살피면서 제대로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단어 정도로 메모를 하시면서 네. 그 얘기가 나중에 떠오를 수 있게 단초를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게 일상의 대화냐 아니면 강의나 강연에서의 또 그런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메모가 또 효과적일 수도 있고 좀 불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을 또 시의적절하게 잘 살펴가면서 이 방법을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 맞아요. 우리 기억이 사실 뇌에 다 저장되는데 뇌가 엄청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못 꺼내는 이유는 저장이 안 된 게 아니라 기억의 문고리를 잃어버려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의 방에 다 저장되는데 그 문고리가 없어진 건데 네. 그래서 메모를 한다면 그 문고리 정도를 딱 적어놓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단어로 인해서 그 기억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네. 연습을 또 해보고
0: 오늘 이 작가님과 함께 이 책 얘기 나누니까 너무나도 재밌는데요. 어른

0: 은혜 말하기.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꿀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1: 네.
0: 한 대목만 더 부탁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의 낭독으로 함께 한 대목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과거에 호기심 자극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한 수강생의 후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줌 쌀 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끝까지 읽지 않기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연의 몰입도가 너무 높아서 화장실 가고 싶은 걸 까먹었어요. 방광의 압박을 견딜 만큼 좋았습니다. 이 수강생은 첫 문장에서 읽는 사람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자극했습니다. 호기심이란 무엇일까요? 좋을 호자, 특이할 기자, 마음 심자, 즉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을 가르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특이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0: 이민호 작가의 신간 어른의 말하기 가운데 한 대목 작가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정말 잘하는 분들의 그런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와, 저 사람 말 너무 재밌게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첫 문장에 담겨있는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 한 문장만 들었는데 뒤에 내용을 혼자서 막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이 오줌 쌀 뻔했어요. 이 문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1: 그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게 되는 힘이 있었는데요. 그날 말을 하거나 글을 할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하려면 처음에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던져보고자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네.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더라고요.
0: 야, 아주 뛰어난 제자, 청출어람이네요 정말.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는 첫 문장, 이 입을 떼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이 책을 읽고 어른의 말하기 책을 읽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반에 기세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팁들을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담아뒀는데요. 네.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민 씨가 방송에 출연하셔서 강연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상민 씨가 빚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60몇억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사람이 여유로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멘탈은 어떻게 저렇게 좋지 싶어서 형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멘탈이 좋으십니까 했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시더니 이거 부서지면 큰일이잖아요. 하지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빚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돈을 많이 벌어봐서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강연으로 풀 때 네. 사람의 호기심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짰습니다. 강연을 할 때. 당신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우리 집 보증금 떠올리고 이게 막 우리 중고차 팔면 얼마지?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이상민 씨가 말을 이어갔죠.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경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가고자 하는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0: 와.
1: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만약에 이게 초반에 당신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없이
0: 네.
1: 당신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약간 또 꼰대처럼 들릴 수 있어요.
0: 재미가 없었겠죠.
1: 그렇죠. 네. 이런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방법도 있다라는 예시로서 네. 한번 담아봤습니다.
0: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1: 네.
0: 그 다른 사람의 관심 좀 특별하게 잡아끄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1: 저는요. 딱 두 가지를 떠올리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나 스토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네네. 해서 저희가 코칭할 때도 똑같은 거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관련된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걸 짜서 먼저 출발하는 스타일입니다.
0: 이렇게 미리 스토리 라인을 좀 정해놓고 네.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약간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1: 그래서 오늘도 어떤 질문 들어올 때 네. 이거에 관련된 사례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까 강아지 얘기도 그렇고 이상민 씨 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늘 준비해놓으려고 합니다.
0: 네. 저희가 이 말씀해주신 부분 가운데 호기심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의 호기심 좋아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1: 네.
0: 우리가 이 말하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서 이 호기심을 어떻게 좀 더 자극시킬 수 있을까요?
1: 네. 사람들한테 던질 때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한다는 게 요즘에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항상 그 요즘에 숏폼 뭘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초 이내에 호기심이 팍 재미가 없으면 3초 이내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먼저 보여주면서 또 집중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예비군 훈련소 갔는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안전 수칙 이런 거를 알려주면
0: 네.
1: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0: 안 보죠.
1: 그래서 그날 CPR 그 심폐소생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영상을 하나 탁 틀어주시는데 아이가 쓰러졌는데 아빠가 심폐소생술을 못해서 안타깝게도 사고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더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 사랑한 사람 살리실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자, 오늘 제 강의 30분 들으시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예비군 안전교육 강사 누구입니다.
0: 네, 와, 이렇게 관심을 샥 이렇게 또 끌었군요. 이 오늘 작가님과 함께 어떻게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또 어른의 말하기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 책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저는 주변의 청년들한테 좀 소개해줘야겠다. 그리고 좀 후배 신학생들한테 소개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책 좋은 책 소개해주셨는데
1: 네.
0: 함께해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똑똑함과 떳떳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말하기로 어른스럽게 말하고 주변의 아이들을 챙겨주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이 책을 함께 가족과 읽으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또 어른인 나까지 함께 잘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오늘 작가님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고요. 다음 달 6월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은 라디오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주말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빵순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요 멜로망스의 해피송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단 몇 명이 할 건지 인원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꽝을 몇 개를 만들 건지도 정하고요. 그렇게 기본값을 설정했다면 클릭 한 번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제비뽑기도 인터넷이나 어플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던데요. 사실 제비뽑기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잖아요. 어떤 제비를 뽑아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또 나쁜 거는 이걸 통해 나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고 계시죠? 2000여 년 전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 예수님의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된 분의 축일 바로 오늘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인 오늘은 성 마티아 사도 축일이에요.

0: 헤세라세라 될 일은 결국 될 거다라는 뜻이죠. 도리스 데이 노래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가위바위보만큼이나 세상 공평한 제비뽑기, 우리 행복가족들은 언제 해보셨나요? 여기서 제비는 하늘을 나는 새 제비와는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말인 잡다의 명사형인 잡이, 제비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던데요. 혹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번데기 팔던 아저씨 기억하세요? 종이컵에 고소한 번데기를 담아서 팔기도 하지만 게임판 운영도 했잖아요. 아저씨가 동그란 제비뽑기판을 뺑그르르 하고 돌리면 아이들이 새 깃털이 달린 작은 화살촉을 있는 힘껏 팍 던지죠. 그럼에도 꽝이 걸리면 주변 아이들도 다 같이 막 아 하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공직자를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선거가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을 봐도 제비뽑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주 등장하죠. 사울도 제비뽑기로 왕이 됐고 또 오늘 추기를 지내는 마티아 사도도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과 죽음으로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에 제비뽑기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뭐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순한 뽑기 하나에도 하느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 일상의 평범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도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행복가족들이 재미있는 오답을 많이 던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앞서 제비뽑기로 사도가 된 마티아 사도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선 마티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티아라는 이름에는 이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마티아란 이름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1번 하느님의 아들, 2번 하느님의 선물, 3번 하느님의 로또. 1번 하느님의 아들, 2번 하느님의 선물, 3번 하느님의 로또.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은 더더욱 환영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롤리 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에서 1분 쇼츠 영상을 제작할 커피콘 크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루가 되면 내가 만든 영상이 이름과 함께 대구 CPBC 공식 SNS에 업로드 되고요. 한 편당 별다방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5월 20일 수요일 6시까지 기존에 만든 쇼츠 영상 주소와 함께 신청서 보내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마티아라는 이름의 뜻,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우리 더 프레젠트의 더 프레젠트 송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나갑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더 프레젠트의 더 프레젠트송이었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하느님의 선물이죠. 하느님의 뜻을 가리는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통해 사도단에 합류하게 된 마티아에게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고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뽑으려고 했죠. 그래서 후보자로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또 마티아 이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한 다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사도단의 일원이 됐죠.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가 아니라 사도단에 의해 뽑힌 유일한 사도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뽑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빵톡의 대건 안드레아님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하신 분도 있네요. 우리 1번에 낚이셨어요. 하느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4023님 2번 하느님의 선물 하셨고요. 7632님도 하느님의 선물 하시면서 저도 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미 받으신 선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방송 후에 연락드리고 오늘 오답 문자 만들어주신 분께는 플립수녀님의 음반 CD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726님 마티아는 우리 아들인데요. 호호. 아 그러면은 우리 0726님 한정으로 마티아는 0726님의 아들 이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드님 축하 축하드립니다. 3400님 하느님이 좋아하는 랜덤 사도 하셨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랜덤이기는 하죠. 제비뽑기니까. 그러면은 하느님이 좋아하는 랜덤 사도 나는 마티아 뭐 이렇게 하신 걸까요? 재밌네요. 대건 안드레아님은 하느님의 사랑 하셨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부님 세례명이 마티아이신데 정말 사랑이 가득하다 못해 흘러넘치시거든요. 저도 신부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시고 이렇게 마티아 신부님을 또 떠올려 주셨고요. 또 6172님 저희 본당 마티아 신부님은 늘 당신이 하느님의 걸레바지 정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답 하느님의 걸레바지. 오, 약간 좀 어감이 낯설기는 한데 그래도 정말 겸손하신 마티아 주임 신부님이네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6172님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일상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최근에 제비뽑기 게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일화도 나눠주세요. 그동안 너튜브에서 TV오즈오즈님께서 아니고요. 최우경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슈퍼샤이 띄워드릴게요.

최우경님의 신청곡 뉴진스의 슈퍼샤이였습니다. 행복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4690님, 뽑기하면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 가서 결제를 하는데 제일 못생긴 사람 카드 뽑아주세요 했더니 제가 당첨됐습니다. 그 카페 이제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카페 직원분을 곤란하게 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상처뿐일 결과인데. 물론 친구분들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위로를 좀 해드리자면 아마 그 카페 직원분을 내가 카드를 뽑았을 때 제일 타격이 없을, 그러니까 제일 성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카드를 뽑았을 거예요. 아니라면 뭐, 예, 힘내세요. 7632님, 제일 편한 자세, 소파에 누워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너무 부럽네요. 저도 이렇게 누워서 눕방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혼낼 거예요? 아, 편안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655님, 저희 본당 신부님, 황 마티아 신부님 축일 축하해주세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어디실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아는 황 마티아 신부님도 계신데 그분 당이실까요?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마티아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빵톡으로 경사늪이맘님, 우리 친구들 매일 먼저 하거나 뭐 친구들 참여놀이에 갈등이 있을 때 뭐 안 내면 술래 이렇게 게임하라고 가르쳐주면 참 잘 참여한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뭐 제비뽑기라든지 가위바위보라든지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다들 납득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주 생각해보면 공평한 룰이에요. 그죠? 뭐 아이들 안 싸워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5502님, 성당 사람들과 밥 먹고 카페 가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저희도 제비뽑기로 결제해볼까요? 하셨어요. 재미있겠는데요? 물론 한 사람은 불행해지시겠지만 그분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아주 즐거워지실 겁니다. 한번 해보고 결과 알려주세요. 우리 5502님. 오늘의 차담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4690님께 오늘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0: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아네스의 행복 찻집, 향기로운 삶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분을 모시는 시간, 목요 차담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1월 우리 교구가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젊은이 사목 대리구를 신설하면서 과연 청년 청소년 사목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다른 교구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청소년 사목의 외연을 넓히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 그리고 안전한 쉼터 역할까지 염두에 둔 청소년 밥집이 내년 개소를 목표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밥집 만나당의 담당 사제 박태훈 마르티노 신부님을 직접 행복찻집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그 잘생기기로 유명한 신부님을 행복찻집에 모시다니 영광입니다. 먼저 행복가족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감삼성당에서 전례협력 사제로 있으면서 청소년을 위한 밥집 만나당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훈 마르티노 신부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제가 2019년에 이제 사제 서품식 명단을 보면서 이 잘생긴 신부님 누구시지?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8년째 사제가 되셨어요.
1: 네.
0: 어떠세요? 8년째 사제의 길을 걸어보시니?
1: 새 신부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0: 네.
1: 보통 이게 보좌 신부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열정도 조금 식고 활력도 좀 잃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유학도 잠깐 다녀오고 지금 또 이렇게 밥집을 새로 맡게 돼서
0: 네.
1: 또 활력과 열정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0: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뜨겁게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 밥집 만나당 준비하시느라 요즘 아주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름부터 만나당 너무 네. 귀여운데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일단 뭐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0: 네.
1: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만나가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허덕일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빵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그래서
0: 네.
1: 그런 의미로 만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학생들이 만나고 또 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곳이라서 만나라는 의미가 있고
0: 네.
1: 세 번째로는 음식이 맛이 난다 해서 만나.
0: 아, 만나다.
1: 네, 거기다 이제 집같이 편안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집당자를 붙여서 만나당. 이름도 재밌게 하려고 만나당 이렇게 했어요.
0: 아, 이게 집당자군요.
1: 네네,
0: 제가 그래도 그 만나랑, 그 만난다의 만나당을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0: 뒤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은데요? 이름도 좋고 또 우리가 올해 대구대교구에서 젊은이 사목 대리구를 신설하면서 청소년, 청년 사목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밥집 만나당도 좀 방향성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네, 젊은이 사목 대리구가 현재 뭐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만 준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은 아니니까
0: 네.
1: 청소년들에게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 만나당도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먹기가 좀 힘든 친구들 그다음
0: 네.
1: 뭐 마음이 힘든 친구들 외로운 친구들 뭐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0: 네.
1: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서 방향성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젊은이 사목 데리고 어떤 소속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1: 네, 이게 시작되면서 처음에 그 젊은이 사목 대리구 쪽으로 소속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복지 쪽으로 이제 소속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이 있었고
0: 네.
1: 이제 교구에 뭐 여러 신부님들이 고민을 해본 결과 사회복지 쪽에서 조금 더 일을 하면 더 전문적이고 또 일을 잘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0: 네.
1: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전례회가 끝나면 내년에 이웃 사랑이 해니까
0: 네네.
1: 우리 교구의 그 방향성하고도 맞아서 지금은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됐군요.
1: 네.
0: 물론 뭐 소속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 방향을 좀 알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뭐 요즘 전국적으로 청년 밥집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만나당은 청소년 대상의 밥집인데

0: 왜 대상을 청소년으로 정하셨어요?
1: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경험에서
0: 네.
1: 비롯된 건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IMF가 97년도에 터지고 나서 아버지가 회사를 퇴직하셨고,
0: 아, 네.
1: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좀 힘들어져서 집안이 좀 힘든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0: 그런 시절이,
1: 그래서
0: 네.
1: 눈치를 조금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용돈이라도 좀 내가 벌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뭐 전단지를 돌리는 거나, 그리고 뭐 음식점 그릇 수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중학생 때는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좀 하면서 용돈을 벌었죠.
0: 청소년 때부터 온갖 걸 많이
1: 네.
0: 하셨네요.
1: 근데 제가 외숙모가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하셨는데, 태훈아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0: 네.
1: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새벽에, 한 새벽 5시쯤에 그 복도식 아파트가 쫙 있는 단지에 갔는데,
0: 네.
1: 불 켜져 있는 집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소리도 나고, 밥 짓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 사제가 되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경산에 있는 무학고등학교에 소신학교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소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관장 신부님이, 지금 범어성당 주임 신부님이 신이호봉 신부님,
0: 되도록
1: 이셨고, 예.
0: 신부님, 네.
1: 그래서 이용 신부님께서 저희 집안 사정을 아시고 후원자도 이렇게 연결해 주셨고 한 달에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
0: 네.
1: 면담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쌈짓돈처럼 용돈도 주시고 네
0: 그러셨군요.
1: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이때 참 예민하고 힘든 시기인데 누군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게큰 힘이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사제가 되면 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밥집을 하게 된건 제가 이제 로마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꽃동네 수녀님들이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베드로 광장에.
0: 네, 로마에서.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생활 중에 시간이 나면 가서 이렇게 직접 밥 요리를 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봉사였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밥이 주는 힘이 참 크구나.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대화도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이들에게 밥집을 하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배고픔도 채워주고 하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밥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0: 와, 진짜 이 계기에 이렇게 큰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애초에 처음에 청소 계기를 꿈꾸신 그 계기가 또 그런 삶이었고, 또 그거를 그냥 꿈으로만 갖고 계시지 않고 사제가 돼서 실천을 하신다는 게 정말 멋지시네요.
1: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0: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한 이야기잖아요. 어린 시절을 좀 힘들게 보내셨으니까. 와, 근데 그 시절로 내가 또 나누는 사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굉장히
1: 아,
0: 존경스럽네요.
1: 뭐 어느 신부님이든 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살고 계시니까요. 뭐.
0: 네, 또 그때의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유학 시절에서도 그런 밥집 하시는 수녀님들이 더 눈에 보이신
1: 아,
0: 거겠고.
1: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한국에서 밥집을 차리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뭐 교구 차원의 지시가 아니고 신부님께서 먼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유학을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왔었을 때 이제 성김대건 성당에 보좌신부로 가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사목을 하면서 그때 주임 신부님이 이제 박강희 안드레아 신부님, 지금 교구 사무처장 하고 계시는
0: 네.
1: 신부님이셨고,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젊은 신부가 참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잘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봐라 하셨고. 근데 제 신부님께서 교구 사무처장으로 가시게 됐고, 또 아무래도 주교님 가까이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 젊은 신부가 이런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꺼내주셨고, 주교님께서도 뭐 청년대회도 있고, 또 이웃 사랑의 해이기도 하고 해서 뭐 여러 방향이 잘 맞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0: 되게 타이밍도 딱딱 잘 맞아
1: 네, 그랬던
0: 떨어졌네요.
1: 것 같습니다.
0: 와, 그냥 이 이야기만으로도 뭔가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두고 계획하신 게 이렇게 웅장한 거였구나라는 또 그런 신비함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당을 준비하면서 지난 4월 24일에 창립 총회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게 부엌이 차려지는 과정을 또 사진 자료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좀 외관인 것 같은데 뭐 아직 간판은 없는 상태네요.
1: 네, 이 공간을 구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뭔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0: 모든 게 다 스토리네요. 이건 또 뭐예요? 네,
1: 제가 발령을 받고 2월부터 2월 첫째 주부터 공간을 알아보려고 이제 이곳이 대건 고등학교 후문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후문 골목을 누비면서 아, 괜찮은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매물로 나온 곳은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앞에 문구사가 후문 바로 앞에 문구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네. 속으로 기도를 했죠. 그때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주님 저 공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저분들 마음을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저분들에게는 뭐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를 하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때도 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또 그런 네. 기도를 하고 갔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에 이렇게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학교 개학도 했는데 문이 닫혀있지? 하고 옆에 미장원이 있어서 미용실 가서 사장님한테 저기 문이 닫혀있어요 하니까 저기 뭐 매물로 내놓는다던데요 이렇게 된 거.
0: 갑자기 매물이 나온다고요?
1: 네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제 연락처 알려드리고 이제 뭐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좀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사장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마침 또 감삼성당에 부동산을 하시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매님한테 매물 혹시 나오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매님이 주님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딱 가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셔터가 열리면서 집주인이 나오더라고요.
0: 뭐야?
1: 그래서 바로 만났다 하더라고요.
0: 와. 네,
1: 그래서 막 여기 매물로 내놓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0: 네.
1: 제가 그 4월 이제 둘째 주인가 첫째 주에 그 공간을 보러 가게 됐고 네, 그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0: 되게 순조롭게 흘러갔네요.
1: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문구사 하시던 분이 네. 17년을 장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0: 근데 갑자기 이렇게
1: 네,
0: 올해 내놓으신다고요?
1: 때 마침 딱 예, 접는다 하셨고 이게 너무나 잘 맞아서 저에게는 큰 체험이 됐습니다.
0: 아니 처음에 이렇게 몇 번 보러 가실 때 그 네. 사장님을 뭐 좀 설득해본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1: 그때 이제 좀 저 극내향인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몇 번 돌아보다가 한번 말씀은 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0: 네. 생각만 하고 네, 생각만, 기도만 하시고
1: 네네 하고 그 한 2주 뒤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고 네 그렇게
0: 근데 17년 만에 매물이 나오면서
1: 네네.
0: 그 공인중개사 분이랑 집주인도 딱 만나시고 진짜 이건 누가 뒤에서 약간 이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1: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0: 진짜 신기하네요.
1: 큰 체험이었어요.
0: 그 짜고 친 분이 하느님이시겠죠? 와 정말 신기합니다. 아직은 사진이 보니까 지금 간판이 그 문구사일 때의 간판인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이제 곧 만나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1: 네 이제 여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하면 네. 이제 다 바뀌겠죠 간판부터 해서
0: 아 그렇군요 네. 이름도 만나당이다 보니까 간판도 귀여운 간판이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괜히 그리고 안에는 내부 사진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렸는데요 뭐 사진으로 보니까 타일도 뭐 많이 깔려있지도 않고 벽지가 뜯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뭐 시설 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1: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뭐 그런 뭐 구조들이 좀 다 철거가 돼서 지금
0: 네.
1: 상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어진 상태고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은 이제 견적을 받아봐야겠지만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뭐 밥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이 시설도 다 신부님이 고민하시면서 네. 업체와 계약하시고 다 탈바꿈하시는 거죠?
1: 네.
0: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당이 오픈을 한다면 밥값이 1,000원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요즘은 뭐 만 원짜리 밥상도 감지덕지인데 1,000원으로는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왜 밥값을 1,000원으로 정하셨어요?
1: 원래는 무료로 이렇게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0: 네.
1: 무료로 하게 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법적이나 제도적인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0: 네.
1: 그 법적인 도움을 받는 친구들만 올 수 있게 되고
0: 아.
1: 그렇게 되면 아이들 낙인도 찍히게 되고
0: 네.
1: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얼마나 받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최소한 이제 1,000원 정도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는 봉헌금을 항상 1,000원을 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밥을 먹는 느낌, 이제 봉헌금 내는 느낌으로 아, 1,000원 정도 최소한의 돈을 내고 아이들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1,000원을 정했습니다.
0: 근데 확실히 이런 것도 들어야 알 수 있는 게 왠지 무료여야지 더 많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1: 네.
0: 참 요즘 뉴스에서도 보면 뭐 결식 아동, 결식 청소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들이 이렇게 돈 걱정 없이 끼니를 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만나당에서 과연 누가 어떤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해주시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SG워너비가 부릅니다. 만나자.

0: S지워너비 만나자 들으셨고요. 아네스의 행복 찻집 목요일에 만날 수 있는 목요 차담회. 오늘은 내년에 청소년 밥집 맘나당 개소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 중이신 박태훈 마르티노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맘나당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뭐 장보고 요리하고 뒷정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신부님 혼자서 하신다던데요.
1: 네, 일단은 저 혼자 해보고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이 들거나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봉사자분들도 이렇게 모집할 생각이고 또 다행히 그 대건고등학교, 대건중학교 또 효성여고에 신부님들이 계세요.
0: 아, 맞네요. 네,
1: 그래서 그 신부님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큰 걱정은 없습니다.
0: 아, 다행이기는 합니다. 저도 어떻게 가서 지금 좀 썰어야 될 것 같은데.
1: 언제든지 많이 합니다.
0: 그러면 우리 만나당 운영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1: 지금 이제 학생들 점심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는 시간인 오후 4시부터 한 저녁 8시까지 네, 지금 오픈할 생각입니다.
0: 아, 하긴 뭐 낮에는 학교에 있으니까 네, 저녁을 제공하시는 거군요. 주말에도 운영하시나요?
1: 그래서 토요일은 점심까지만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고 네, 주일은 이제 쉬고.
0: 아, 네,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가서 도와드려도 돼요?
1: 네, 뭐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뭐 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0: 그래요? 저 칼질 네, 되게 느린데 괜찮으세요?
1: 그럼 뭐 청소나 이런 다른
0: 그런 네, 일도 있군요.
1: 할 일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운영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요. 일단은 맛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올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마르티노 신부님의 요리 실력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요리 잘하세요?
1: 일단은 뭐 제가 음식을 해서 뭐 드셨을 때 맛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네, 입맛이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대중적인 입맛으로 맞춰서 요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0: 그렇군요. 다소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네, 해주셨지만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그동안의 요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짜잔! 와, 지금 좀 이때까지 하셨던 요리의 일부를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정도면 뭐 흑백요리사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대충 봐도 한식, 중식, 일식이 없군요. 한식, 중식, 양식 다 가능하시거든요.
1: 제가 이 밥집 준비하면서 뭐 조금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워야겠다 해서 학원에서 중식 네, 뭐 조리사 자격증 코스 또 있고 한식 그 조리사 자격증 코스가 있어서 거기
0: 배우셨구나.
1: 요리 수업을 들으면서 만든 음식 드리고요. 거기서는 이제 기본을 배우고 재료 손질하는 것들을 배워서 뭐 어떤 음식이든 그런 것들 응용하면 되니까 거기 코스에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만든 겁니다. 뭐 탕수육, 깐풍기
0: 지금 네, 보기만 봐도
1: 고추
0: 잡채도 있네요. 왔네요.
1: 네.
0: 되게 그럴듯해요. 비주얼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1: 네,
0: 그리고 또 이거는
1: 부절판.
0: 네네네. 이걸 이 손이 다 많이 가는 음식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1: 네.
0: 진짜 대단하시네요.
1: 왜냐면 학원을 가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정갈하게 만드시지? 그리고 각종 종류의 파스타까지 있습니다.
1: 네, 파스타는 제가 이제 로마 유학할 때 저녁을 제가 늘 만들어 먹었거든요, 방에서. 그래서 뭐 파스타나 양식 그런 종류들은 뭐 웬만큼 다.
0: 오, 지금 뭐 토마토 소스부터 오일 소스 뭐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아니 그 유학 시절에는 그 저녁이 안 나와서 요리를 하신 거예요?
1: 아니, 저녁은 줬는데 그쪽 네, 사람들이 좀 저녁을 늦게 먹더라고요. 저녁
0: 네,
1: 8시에 먹고 그러니까 저희는 배가 좀 고프잖아요. 한 그쵸? 5시부터.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들어 먹어야겠다. 다행히 뭐 식료품 물가도 싸고 이래서
0: 네,
1: 재료를 좀 사와서 간단하게 막 한 그릇 나올 수 있는 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했었죠.
0: 애초에 요리하시는 걸 좀 좋아하세요?
1: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혼자서
0: 네,
1: 밥을 자주 챙겨 먹었었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희 형 누나가 있는데 형 누나 이렇게 막 학원 갈 때 제가 밥 해주기도 하고 볶음밥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0: 네,
1: 어렸을 때부터 뭐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진짜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이 만나당 정말 맡기려고 키우신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신부님 지금 다 하신 거죠?
1: 네네.
0: 그 증거 사진 있습니다. 짜잔. 이 신부님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들을 사진으로도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어머나 뭐 꽃무늬 앞치마 입고 요리도 하시고 진짜 다 하셨네요.
1: 네, 제가 김대원 성당에 있었을 때 아이들 간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모회 분들 이렇게 뭐 일하시고 나면 점심도 만들어주고 해서,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했고, 또뭐 자부회 분들, 아버님들도 도와주시고 뭐 해서,
0: 본당에 계실 때부터 이렇게 다 선수 요리를 해주셨군요.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메고 요리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다시 보이는데요, 시언니. 심지어 뭐 요리 비주얼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제일 자신 있는 메뉴가 혹시 뭔가요?
1: 자신 있는 메뉴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 뭐 닭볶음탕,
0: 우와!
1: 제육, 뭐 동파육, 고추, 잡채, 마파두부, 뭐 이런 것들 다뭐 네,
0: 다
1: 가능.
0: 자신 있다. 아, 꼽을 수 없다.
1: 웬만한 건 뭐, 네.
0: 굉장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당 운영 시작하시면은 어떤 메뉴로 이렇게 나가요?
1: 메뉴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매일 와야 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정해진 어떤 메뉴가 아니라 뭐 오늘의 정식으로 해서 매일 바뀌게 그 대신 한 가지 메뉴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0: 하긴 식당처럼 뭐 이거 주문하고 하면은
1: 네네.
0: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모르긴 몰라도 학생들이 정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맛나당 정말 널리 알려야겠는데요? 우리 못 먹는 학생들이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맛나당이 문을 열면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알릴 계획이세요?
1: 일단은 뭐 어떤 학생이든 다 열려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인 대상은 옆에 있는 학교. 대건고, 대건중, 효성여고, 효성중 친구들이 기본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뭐 시식 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열고 또 인스타 계정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벌써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려면 봉사자분들이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모집을 따로 하실 계획이세요?
1: 네, 일단은 이게 가오픈 하고 제가 조금 해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봉사자분들을 모을 생각입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이 모든 음식이 다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원도 많아야.

0: 할것 같은데,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대상이 질풍노도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다가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뭐 맛있는 요리 말고도 신부님의 묘책이 있으실까요?
1: 일단은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될것 같고,
0: 네.
1: 네. 묘책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늘 진심은 통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걱정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친근하게, 그래서 뭐
0: 네.
1: 키다리 아저씨나 아니면 편한 삼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0: 네.
1: 다가가면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신부님들도 계시니까, 학교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만나다가 딱 열면은 여기 맛있어. 여기 잘생기신 부님이 요리해 준대 하고 소문이 팍 퍼질 것 같아요. 아, 정말 빨리 만나고 싶은 만나당인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1: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 격의 성격의 그런 게 필요해서
0: 네.
1: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마쳤고 그
0: 네.
1: 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0: 아,
1: 그러고
0: 네.
1: 리모델링 공사도 앞으로
0: 하셔야
1: 해야
0: 되고.
1: 되고 그런 작업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시설, 요리, 운영 전반적으로 신경 쓰실 게참 많으신데 지치지 않으세요?
1: 네, 아직까지는 좀 재미있고 제가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거라서
0: 네.
1: 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하고 좀 부동산 계약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0: 네네네.
1: 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고 이런 것도 막 알게 됐고 그다음에 요즘은 식당을 가면 음식 맛보는 건 기본이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고 배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0: 그 모든 걸또 재밌게 하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 만나당 대략 뭐 어디에 언제쯤 오픈되는지 알려주시면요.
1: 네, 일단 위치는 대건고 대건중 효성여고 효성중 저희 교구 학교 모인 그 후문 바로
0: 후문?
1: 앞입니다. 후문에서 나와서 한 10초만 걸어가면
0: 오.
1: 바로 그 공간이 있습니다. 네,
0: 네.
1: 있고 계획으로는 올 연말 뭐
0: 오.
1: 12월 아니면 빠르면 11월에 가오픈을 해서 운영을
0: 네.
1: 조금 해보고 정식 오픈은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학교 개학하기 전에 이렇게 할
0: 네.
1: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저 이렇게 우리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 든든한 밥집으로 또 사랑이 고픈 아이들에겐 따뜻한 쉼터가 되어줄 청소년 밥집 만나당에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모님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더 준비가 되면은 또 기쁜 소식 전하러 와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아유,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초대해
0: 네.
1: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차담의 박태훈, 마르티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김주영, 천주영의 집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이 감동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빵통 먼저 볼게요. 우리 경산해피맘님께서 드디어 대구에도 청소년 밥집이 열린다니 여러분 봉사하러 갑시다 하시면서 상호도 만나당 너무 예뻐요. 굶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대구 1호점 경산 2호점 추천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신부님이 뭐 주무실 시간도 없으시겠는데요. 그만큼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아이들이 신부님 만나고 싶어서 줄 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묘책이 따로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남의 아빠님도 신부님의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마음이 바로 묘책이지요 하시면서 감동입니다. 신부님 청소년 시기에 겪으신 체험들이 신부님께도 앞으로 만나게 될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할게요. 아유 참 그 신부님의 그 신자처럼 따뜻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율리안나님도 만나당 청소년 밥집 정말 좋아요. 또 왜 그 뜻 중에 만나다 맛있다 만나당 뜻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뜻도 참 좋고 홍보 많이 하고 싶어요. 신부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을 같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대건 안드레아님 이렇게 따뜻한 신부님이 계시다니 대구대교구 부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남겨주셨는데 아유 뭐 제주든 어디든 멋진 신부님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좀 뿌듯하긴 합니다. 아 그리고 너튜브도 볼게요. 우리 이미드레사님 신부님 멋지십니다. 진짜 멋있겠어요 해주셨고 베르디의 오선집님도 만나당 좋네요. 설거지 봉사자 혹시 필요하신가요? 하셨어요. 지금 봉사에도 꽤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오시모님께서 일단 연말에 가오픈 하신다고 하셨고 혹시나 봉사자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소식이 있다면은 행복찻집에서 재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신부님이 직접 만드신 요리 사진도 함께 봤는데요. 예쁜 세실리아님 와 짜장면 탕수육 구절판까지 그냥 셰프시네요. 그러니까요. 삼남의 아빠님이 증언도 해주셨어요. 같이 이제 성 김대건 성당 계셨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신부님 요리 사진 보니까 또 먹고 싶습니다 하셨고 대건 안드레아님도 신부님께 요리 배우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곳이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그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여 문자 보내주신 베르디의 오선지님, 삼남매 아빠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일 미사 다 읽어보셨나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오늘 매일 미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당처럼요. 저는 내일 오후 2시 주님을 향한 사랑 가득 담은 노래들 준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더위드의 서로서로 사랑하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이영지의 스몰 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김미라님 피곤하시군요. 릴렉스 하십시오.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좋습니다. 성시기 형 너무 감미롭지 않아. 김성수님 성시기 형 노래로 1부 마쳤고요. 아 근데 그런 와 진짜 저 선풍기도 안 꺼냈는데 에어컨 청소해야겠네요. 웬일이야. 필터 청소해야 되겠네요.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6018님 이름 정주. 6018님 우리 선물 드린다 그랬나? 아 맞아요. 정주님. 네, 나이스 투 미츠. 반갑습니다. 김윤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와서 인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당 자매들과 사성 모임을 갖고 집에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총이 엄마가 집까지 데려다줘서 편하게 가고 있네요. 함께 라디오 듣고 있어서 사연 보내요. 은총이 엄마 너무 좋으시다. 세상에 은총이 가득하구만. 예, 충만해요. 예, 고맙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 이게 은근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곳 또한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은총이 엄마. 은총 많이 받으세요. 예. 축복합니다. 자, 노래 듣고요. 목요일 2부 팝콘서트 팝콘 시작할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팝송 많이 신청해 주세요. 소란에 웬일이야.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이거 그 드라마 대사 같잖아요. 사랑에 죄는 아니잖아. 이거.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이렇게 두 곡 듣고 팝콘 시작할게요.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 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팝송 앤 누룽지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팝송 두 곡 들려드릴게요.

와우. 어떻게 오늘 두곡 어떠셨어요? Too Unlimited의 Twilight Zone 그리고 Kiss의 장자가 장자가 장자가 장자가 장자가 장자가 장 너무 신난다. I was made for loving you 였습니다. 세상에 이곡 들을 때 만수님 어머 이곡 빗띠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제가 설마 앉아 있었겠어요? 에? 댄스 시간입니다. 흔들어요. 강금성님. 대전이 정말 더울 때 엄청나요. 예, 대전. 아이고, 뭐, 가마솥이요. 뭐, 이런 거죠. 예. 아니, 이 노래 나갈 때안 그래도, 트와일라이트 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상규 PD님이 또 놀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상규 PD님이, 전, 지금 밖에서 다 따라하는데, 이거 무슨 댄스라고 해야 돼? 저 무슨 태권도 댄스 같이 저 20년 만에 선배님의 댄스를 처음 봤네, 오늘. 와, 오늘 굉장히 신이 나셨어요, 여러분. 5시에 우리 달디와 함께 방송하시는 상규 PD님이시거든요. 한번 5시에 보라 하잖아요. 보라로 들어오셔서 한번 추셔야 돼. 예,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돼. 아, 너무 신났어요. 예. 아, 이거를 못 찍었네. 김미라님, 너무 좋아요. 흔들어요. 날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날안 흔들면 우리가 언제 흔들겠어? 갑자기 지금 안 흔들잖아요? 그럼 밤에 있다가 11시 53분쯤에 생각나. 그럼 그때 흔들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요. 예, 네, 여러분, 지금 흔드세요. 강정인님, 댄스곡 들으니까 얼마 전 유튜브에서 빗띠가 나태주 트롯 가수랑 춤추던 영상 떠오르네요. 너무 잘 추시던데. 빗띠는 흥이 넘쳐요. 최고. 기분 좋아져요. 하셨어요. 심지어 그거는 그 나태주님한테 과외도 받고 제가 주말 내내 저희 남편이 그거 이제 계속 연습을 시켜줬거든요. 그 연휴 내내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그나마 이렇게 잘 나와서 좀 다행인데 제가 어제 그 신신우 씨네 침입해가지고 난입해서 마을에 간 아주머니가 신나서 뛰어나온 그 영상은 진짜 너무하더라고. 아우 다시 봤는데 너무 그냥 아줌마가 막 춤을 막 춰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아, 네, 춤 연습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자,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 있으면은 주저 말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분께 청춘 누룽 누룽 누룽지 드려요. 팝 콘서트 팝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래만 듣기에 너무 아깝죠. 그래서 팝콘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팝콘 퀴즈 가죠. 자, 지금 패티 페이지에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이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몇번 나오는지 맞춰주세요. 아, 웃기다. 개 짖는 소리. 월, 월. 이거 나오죠? 이거 몇 번인지 카운트해야 됩니다, 여러분. 멍멍 소리 몇번 나오는지. 아, 웃겨. 3시 25분에 멍멍 소리 카운트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1번, 7번 나온다. 2번, 14번 나온다. 자.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오기의 선물은 나노 폴리 비누 드릴게요. 나노 폴리 비누 한 분께 비누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자, 1번은 7번, 2번은 14번, 멍멍 소리 몇번 나오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패티 페이지의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그리고 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러브 페이의 From the Start까지 듣고 올게요.

팝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개 짖는 소리를 세어주셨어요. 저는 10번까지 샜는데 여러분 몇 번까지 세셨나요? 패티 페이지의 How much is that dog in the window? 그리고 로페이의 From the Start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에서 큰 강아지 소리, 작은 강아지가 함께 짖어요. 예, 엄마 댕댕이, 애기 댕댕이. 예. 유느련님, 성경 쓰다가 멍멍이 짖는 소리 샜어요. 성경을 쓰다가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월, 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러면서 너무 웃기다. 믹스견인가요? 뭐 이러시는데 8766님 삐띠 귀 쫑긋 14번입니다. 2번 강아지랑 큰 게 믹스견인가요? 아, 믹스견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네. 아무튼 중간에 월, 월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9218님 차 타고 가면서 샜어요. 7번. 잠깐 신호 대기 중입니다. 1573님. 14번 나와요. 오늘도 잘 청취하고 있어요. 날씨 덥네요. 집에서 선풍기 쐬고 있어요. 선풍기 일찍 꺼내셨구나. 그러시구나. 요 위에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피디님? 요 위에 거. 6315님. 안녕하세요. 정답 11번이요. 오늘 객관식이었거든요. 1번, 7번, 2번, 14번이었는데 이 와중에 11번. 꿋꿋하신 분. 6625님 정답 2번 하셨고 1414님 14번이요. 너무 더워서 우리 집 강아지도 헥헥거려요. 오, 웬일이야. 멍멍하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무슨 말이야? 아, 애기 강아지 소리만 카운트해야 되나? 아니요. 강아지 소리는 둘 다. 네, 세다가 헷갈렸다. 유민정님. 저도 12번에서 끝났어요 하셨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끝까지 세셨대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2번 14번. 네, 14번 나왔대요. 네. 4231님 14번 많이도 짖네. 안성에 도착하셨다고 화물차 기사님. 다들 이걸 센 게 너무 진짜 아우 너무 진짜 귀여우시다. 너무 사랑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중에서 누구한테 드릴 거냐면 1414님께 나노 믹스 비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9941님 오늘 부산도 23도지만 너무 더워. 서울 32도 하. 빗띠 더운 날씨에 쓰러지지 마요. 어제 핫도그 치즈 아트를 묘사해준 천재적 아티스트 빗띠. 이 오빠, 대 오빠, 화 오빠. 키 크던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대화 오빠 키 크더라고요. 옆에 서본 적이 없었나 봐요. 핫도그 어제 너무 맛있게 먹는 거를 잘 캐치해 주셨어요. 우리 피디님이. 예, 그래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두시의 뮤직 그 인별그램 있거든요. 들어오시면은 재미있는 영상 많이 있습니다. 봐주세요. 자, 8766님이 신청하신 곡 빌리 조엘의 Honesty 이 노래하고요. 그리고 4231님이 신청하신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이 곡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신청받습니다. 누룽 누룽 누룽지 선물로 드릴게요. 팝송 앤 누룽지 지금 신청해주세요.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어떤 곡 들어왔는지 볼까요? 아까 그 멍멍이 소리 전국에 계신 우리 방글이들이 계속 멍멍이 소리가 그게 뭔지 알았어요. 멍 이걸 한 번 카운트 할 것이냐, 멍멍 하면 두 번 카운트 할 것이냐, 그거였군요. 이상하네. 저는 멍멍을 한 번으로 카운트해서 열 번이었는데. 뒤늦게 우리 새별님도 14번이라고, 멍멍 14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김옥금님이 오늘 중고등학교 체육대회를 많이 하네요. 오늘 체육대회 하기 너무 딱 좋은 날씨다. 그렇죠? 아이들 새카맣게 타서 집에 가겠네요. 귀여워라. 이 음악에도 라인 댄스를, 어떤 음악이었죠? Let me be there 였나? 다음 주에 비 오고 조금 기온이 내려간대요. 네, 오늘 32도네요 하셨어요. 6625님, 수업 가는 길인데 오늘 좋은 노래 너무 많이 나와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또 4422님, Earth, Wind and Fire의 Shining Star 들려주세요. 우리는 다 빛나는 별인데 너무 더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였다. 나는 개똥벌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1000님, 보컬 톤이 사기인 톤 앤 아이의 댄스 몽키, 이거 들으면서 거울 보면 힙한 표정 지으면 딱이에요 하셨거든요.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빵톡 열어놨습니다.

와우. 1573님이 와이프랑 동남아 여행 가서 자주 들었던 노래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신청해요 하셨고 6625님은 저도 듣고 싶은 곡 신랑이 연애할 때 노래방에서 매일 불러준 제임스 블런트의 I Will Be Your Man. 오, so sweet, so sweet. 연애할 때 I Will Be Your Man 되고 싶대요. 웬일이야. 8266님, 입꼬리 올라가는 시간, 에너지 뿜뿜, 빗띠,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 신청요 하셨는데요. 자, 오늘 신청곡, 해주신 분들 중에서 댄스몽키 신청해주신 1000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 빠밤, 빰, 빠밤. 청춘 앤 누룽지. 팝송 앤 누룽지. 누룽지 팔팔 끓여서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개그맨 이문재 씨하고 이문재, 저문재,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고민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보는 문제의 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곡은요, 1573님이 신청하신 곡,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곡 들려드리면서 마음만은 동남아에 있다 생각하면서 너무 좋다. 나는 지금 발리다. 나는 지금 여기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

0: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죠.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데도 끝내 하루를 버텨낸 순간, 미워하던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순간, 우연처럼 찾아온 누군가의 한마디가 깊은 위로가 된 순간, 어쩌면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조용히 스며든 은총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총은 특별한 기적처럼 다가오기보다 하느님께서 아주 조용히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시는 흔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총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은총을 느끼시나요? 저에게는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솔길 산책이 은총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 안에서 천천히 기도의 오솔길 걸어보겠습니다.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캐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네, 첫 곡으로 박현희가 부르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14일 오늘은 12 제자 중 마지막으로 사도로 뽑힌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마티아 사도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도로 선출되는 은총을 받았는데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은 우연이나 행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은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티아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오래 조용히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공동체의 사도로 부르신 건데요. 이처럼 사도들의 제비뽑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한 결과인 거죠. 어쩌면 마티아 사도의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느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은총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낸 순간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시간들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하느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삶 안에도 이미 조용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총의 순간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예,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 들어오겠습니다. 8666님, 모데스타 수녀님 안녕하세요. 여는 말씀에 누군가가 밉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것 또한 은총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8266님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하느님께서 자리해 주실 때 모든 게 이렇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시간이 은총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하대사님, 오늘 당진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슬슬 여름 기운도 있고요. 예, 당진 소식 맨날 이렇게 신나게 또 이렇게 생생하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정말로 수녀님의 여는 말씀처럼 저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은총의 시간 만들어가면서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들이 부릅니다. 세 가지 은총.

네, 이어지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경근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장미의 계절 로즈데이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 선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수도에도 그렇지만 저희 옆집인 성바울로 수도에 장미가 너무 담장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름은 신비로운 장미라는 이름도 있죠. 성모님 생각하면서 저도 성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아름다운 날 함께해 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유채칠리아 자매님, 수연님 어제 평화나눔 콘서트에서 바오로따 수염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데스타 수녀님은 뵙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 참석했습니다. 어제 너무 행복한 저녁을 보냈는데요.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너무 아름다웠죠. 예, 저희 수임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아침 식탁에서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에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 해에는 꼭 만나서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죠. 네, 더운 날씨에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옥금님, 평화 모데스타 수녀님의 기도의 오솔길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은총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티아, 마지아라고도 하죠. 이미 그 이름 안에 하느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총이 무의미해지겠죠. 예, 우리는 기쁘게 그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오솔길 산책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2037님, 오늘 정말 덥네요. 봄도 즐기지 못했는데 벌써 여름이라니 유유. 주상님들의 지혜는 정말 감탄해야겠어요. 며칠 전에 하지가 지나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수녀님, 수녀님 방송국 오실 때 많이 더우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녀님이 전해주는 따스한 기도 들으러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도 오늘 반팔 입고 왔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도 날씨가 달라지고 예, 낮에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예, 모자라던가 또 양산 또 선글라스 끼면 끼고 다니시면 참 좋겠어요. 건강도 조심해야 되니까요. 또 여름 감기 좀 무섭습니다. 마스크도 잘 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유신아님, 수연님 저는 평화롭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너무나 간단한 그 문장 안에 그 평화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마르티노 형제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 저도 매일매일 선행이라는 선물을 이웃들에게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런 다짐을 잘 유지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아멘.

네, 마르티노 형제님, 많이 편찮으셨나요?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지만 지금은 회복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 자체가 이미 큰 선물이었다는 고백이 깊게 와닿습니다. 바쁘고 지칠 때는 우리가 다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신 게참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받은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작은 선행으로 나누면서 살고 싶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좋은 마음을 오래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시 다짐하면서 기도를 청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은총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지치거나 흔들리는 날에도 처음 품으신 그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르티노 형제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 드릴게요. 내 안에 머물러라 조이람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남겨진 사연 다시 보겠습니다. 하하 대사님, 천주님, 김마르티노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함께 지향 남겨주셨는데요. 마음속 지향은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팅겨벨님, 마르티노 형제님의 기도에 저도 정신이 번쩍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퇴근해서 걸어오는데 벌써 숨이 막히는 날씨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더운 날씨에 일찍 퇴근하십니다. 그죠? 네, 얼른 집에 들어가셔서 잘 쉬면서 또 좋은 저녁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037님, 김마르티노 형제님은 벌써 이웃에 대한 선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네요. 저도 신장 이식을 받아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이웃을 위해 봉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만 드리고 있는 정도예요. 전능하신 주님, 김마르티노 형제님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2037님은 아직 본인을 위해서 더 몸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티노 형제님께서는 새 삶을 살아가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선행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프고 나면 아, 다 모든 것이 수용이 없구나, 다 내놓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그것이 기쁨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신 그 몫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마르티노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 마음 모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머무시는 삶을 살아가시길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마르티노 형제님께 필요한 은총을 주시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아멘. 모데스타 수녀님, 평화나눔 콘서트에 함께 하셨군요. 저도 힐링하며 행복 충만한 시간 보냈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채칠리아 자매님께서는 사진도 찍으셨네요. 어제 조명이랑 그 배경도 무척 아름다웠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청취자라 그랬는데요. 평화방송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 정말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예, 평화방송에 많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은총 안에 머무르는 기도. 주 하느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쁜 순간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순간에는 당신의 은총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제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제 안에 머무는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할 용기를 주시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으니 제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삶 전체가 당신을 향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매 순간 당신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을 알아보는 눈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아르보르의 흔들리지 않으리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B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 안젤라님, 제 패친이신 것 같아요. 어머, 제 패친 지연수녀님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수도회 때문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좀 열어놓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오솔길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CBBC 플러스 홈페이지 기도의 오솔길에 이렇게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이금숙 아슬라 자매님께서 성모님께 관한 아름다운 기도시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성모님께 가는 길은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문을 나서면 바람이 먼저 길을 열고 햇살이 발걸음을 비추며 이 세상 모든 풍경은 당신께 이르는 지도가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성모님께 가는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지는 자리, 겸손으로 내려앉는 그곳에서 열립니다. 때로는 장미의 가시가 발끝을 스쳐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를 새롭게 하는 길임을. 상처 입은 자리마다 신비로운 꽃이 피어나고 이 신비로운 길 위에서 나는 조금씩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모님, 당신께 가는 길 위에서 저는 자주 멈춰섰고 흔들리며 때로는 길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끝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길 위에 저와 함께 걷고 계신 분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성모님에 관한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슬라 자매님, 저희 홈페이지에 또 기도의 오솔길에 이런 좋은 시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인이신가요? 네. 듣고 계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도 성모님에 관한 그 시 때문에 마음이 참 평화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티나님 남겨주셨는데요. 수녀님 오늘은 늦은 출첵입니다. 오늘도 자율신경 실종증 주사. 잘 모르겠지만 11대나 맞으셨군요. 예, 조금 전에 집에 왔습니다. 병원 주변에 문현성당이 있어서 성체 조배하고 기도하니 하느님 고쳐주시라는 믿음입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문현성당이면은 부산교구죠. 네, 성체조배실이 있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많은 위로를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해져서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데 어머님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손 꼭 잡을 수 있도록요. 아유, 우리 티나 자매님 마음이 참 무거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메시지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그 마음의 지향 아시고 다 느끼실 것 같아요. 티나님 건강 잘 챙기면 참 좋겠습니다. 도미니카 자매님, 우리 별, 천사, 손녀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이기영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었지만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사연들 안에서 이게 아프든지 또 일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우리가 이 시간을 은총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느님께서 기쁘게 봉헌으로 받아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은총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은총 또 신앙의 언어들을 이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다. 내 것이 하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예, 후에 기도의 오솔길 란에 또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2008년에 피정지도 소임을 받은 후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피정집을 마련하려고 한 언덕을 샀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없고 쥐와 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정집이 있는 언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두 동네가 있습니다. 한쪽 동네에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없어서 가게에 가려면 피정집 언덕을 거쳐가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피정집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5살 된 남자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아이가 제게 와서 인사를 하려나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저를 본 채만 채 하고 지나쳐 달려가면서 무언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설탕 소금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아이가 설탕과 소금을 손에 들고 반대편에서 다시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설탕과 소금을 집에 갖다 놓고 그제야 제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설탕과 소금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무엇을 사야 하는지 잊어버릴까봐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설탕 소금만 중얼거리면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토니오 사지 신부의 은총의 순간, 설탕 소금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저자인 안토니오 신부님은 아이가 어머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성실히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화려함에 길을 잃지 않는 태도, 이 아이처럼 단순하게 설탕 소금을 마음에 새기면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히 살아가는 신앙의 잔세를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것, 오늘도 그 은총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끝곡으로 더 프레젠트가 부르는 그분의 빛은 나의 창문을 넘어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금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벌어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사회를 풍자하는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속담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다면 거기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며 그 나는 놈 위엔 잘 붙어있는 놈이 있다. 좋은 줄, 어디보다 좋은 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줄에 잘 서는 것, 그 줄을 잘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또한 하나의 줄을 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줄의 어디쯤에 서서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는 저마다의 신앙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곰곰이 묵상합니다. 세상의 줄은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매달린 사람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줄은 다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꼭 붙들고 있기를, 붙들려 있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세상의 줄에서는 떨어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줄에 서기 위해서, 매달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떨어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줄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매달리도록 합니다. 아주 험한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이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마냥 몰려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의 허리에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앞장서 가는 장의 인도에 따라 이동합니다. 서로서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시키며 그렇게 배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짊어져야 할 짐과 같은 의무를 뜻하는 동시에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 곧 하느님께 대한 기도의 줄과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의 줄이 십자가로 매듭지어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십자가 그 줄이 더욱 튼튼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바로 그 신앙의 줄을 잘 붙들고 잘 매듭지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7: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8: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7: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9: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7: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금까지는 우리 군인들이 이 바다를 지키느라 밤낮 없이 열심히 보초를 서고 있는데요. 조금씩 그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충남 당진에 무인 해안임무 실증시험장을 개소했는데요. 앞으로는 육상무인기, 해상무인선박, 공중드론 이렇게 세 가지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우리의 바다를 지킨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IT 잡지의 기사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드론, 무인선, 무인차, 3위일체 해안경비. 3위일체의 힘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3위일체의 힘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도 뭐든 다 해낼 수 있었지 않나요? 든든하게 일상을 지켜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0: KCM 유성은 수란이 함께한 사랑의 행복해 듣고 왔습니다. 가전제품 중에 요즘 대세가요. 일체형이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각광받는 시대. 우리는 이 일체형의 시대에 다른 것보다 주님과 일체된 일상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여기는 5시엔 설레라고요.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팁들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찾아드립니다. 오늘은 배움의 꿀팁. 무언가 잘 배우고 싶다면, 배우면서 능률을 올리고 싶다면 이 시간에 저희가 꿀팁 떠먹여 드릴 거고요. 나만의 배움의 기술 아니면 능률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C도 있으니까요.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나 CPBC 빵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율리아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0: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신앙상담 쇼츠 제작단 커피 콩쿠르 일기를 모집합니다. 일기, 뭐든지 일기에 들어오시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커피 콩크루 일기에 선발된 분들은요.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지원하실 때 직접 만든 쇼츠 영상 URL 주소 한 개 이상을 꼭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5월 20일 저녁 6시 마감이니까요.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나는 커피 콩쿠르 일기에 꼭 뽑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홈페이지 또는 별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일까지니까 저녁 6시 마감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이찬혁이 부르는 비비드라 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 대구 중구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대구 문학관은 이 시인의 탄생 122주년을 맞아서 민족 정신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행사를 15일 내일이죠. 대구 중구에 있는 이 시인의 기념관에서 개최합니다. 대표작 절정과 청포도를 낭독하고요. 이 시인의 증손녀인 소프라노 이영규 씨 공연도 열리는데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 읊었던 이 시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명은 이원록이지만 독립운동을 하다 대구형무소에서 받은 수감번호를 이름으로 필명으로 썼습니다. 이 시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이육사, 2번 홍난파. 수감번호를 필명으로 썼던 이 시인 과연 누구일까요? 1, 2, 6, 4, 2, 홍난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 번호로 된 제목을 준비를 해봤어요. 윤하가 부릅니다. 비밀번호 486.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왔습니다. 본명은 이원록이지만 독립운동을 하다 대구 형무소에서 받은 수감번호를 필명으로 썼던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인데요. 1번 264, 2번 홍난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인은요.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20대 초반에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형제들과 함께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가입을 하고요.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고 또 그가 쓴 시에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함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독립의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시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264, 2번 홍난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시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혹시 나는 뒷부분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였더라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정답을 같이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힌트송은 계속해서 숫자가 제목에 있는 노래로 틀어드릴 건데요. 룰라가 부르는 3, 4 들려드릴게요.

룰라의 3-4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율리안나님께서 1번 이육사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뒤에 이 뒷문장들까지 다 외우고 있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외우지 못하고요. 제가 뒤에를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이 대뜸 퀴즈 정답은요, 이육사 시인이었습니다. 대구 문학관은 이육사 시인의 탄생 122주년을 맞아서요, 민족 정신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행사를 15일 내일 대구 중구에 있는 이육사 기념관에서 개최하는데요, 민족의 스승을 그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신 문자를 좀 살펴보면서 당첨자를 뽑아볼 건데요. 일단 1166님 대뜸 정답 264 하고 보내주시면서 문자 보낼 때 글자를 확인하고 보내세요. 그 말씀에 큰 공부가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166님 혹시 이렇게 삐지신 거 아니죠? 근데 어쩜 이렇게 대인배처럼 대인배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공부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대인배셔요. 4023님이 1번 264, 7632님도 1264입니다. 8892님도 1번 264 시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이고요. 4238님 대뜸 퀴즈 정답 1번 264 하고 느낌표를 한 5개 6개를 보내주셨네요. 264 정답이고요. 7461님 1번 하시면서 물음표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셨나 봐요. 정답이었습니다. 1번. 9485님도 1번요 하고요. 3045님이 1번 타지역에 사는 아들네 가족은 고향인 대구에 올 때면 옛 선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꼭 추천할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그 지역에 그 선인들의 흔적을 찾아보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육사 기념관에 내일 지금 탄생 122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7님께서 정답 1번 이육사 하고 보내주시면서요. 설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둘이서 오붓한 제주여행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머나 너무 좋으셨겠다. 날씨가 또 좋았잖아요. 7년 전쯤 제주여행을 했었는데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렌터카도요 키오스크로 예약 확인하고 제주 지도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그냥 모든 게 휴대전화 하나로 해결되는 세상. 종이 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종이 지도보다는 진짜 요즘은 그 휴대전화 어플로도 쫙 정리가 되고 그쵸?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기술을 평범한 저는 따라잡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또 실패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조금은 서툴지만 배워가면서 하는 여행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분이랑 둘이서 새로이 배워서 함께하는 제주 여행. 그 어떤 제주 여행보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최근은 아닌데 그래도 새로 배운 그 여행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요. 초록창 어플에 지도 어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설레라 카페라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카페 이름 옆에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별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도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저장되는 카테고리를 내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고 싶은 카페라는 제목으로 하나를 만들고 가고 싶은 맛집이라고 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면 내가 저장할 때마다 원하는 폴더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엄청 유용해서 저는 알게 된 순간부터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맛집, 카페 아니면은 나의 취향을 좀 담을 수 있는 저는 북카페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북카페만 좀 저장을 해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와 이런 숙소는 진짜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곳들을 또 따로 숙소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내가 그 초록창 지도 어플을 딱 켜면 그 별표 전체적으로 어디에 내가 저장을 해뒀는지가 지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구를 놀러 왔을 때 아, 나 대구에서 좀 뭔가 예쁜 카페 가고 싶은데 하면은 대구 카페라고 폴더를 만들어 두셨으면 그거를 탁 눌러보시면 지도가 쫙 하고 뜨고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있는지 당연히 지도니까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1547님 혹시라도 다음에 또 남편분과 둘이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미리 한번 저장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2642였고요. 두 분 뽑아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건데 일단 7461님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3045님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을 해주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기에 달달하다 달달해 그야말로 꿀팁입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 들어보는데요. 여러분도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여기에다가 대공개 자랑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공부 잘하는 방법인데요. 공부 잘한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있을까요? 나는 공부는 뭐 진짜 내가 둘째가라면 서럽다. 나는 공부에 진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나만의 꿀팁을 좀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공부 나는 진짜 안 했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더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하는 거더라? 이런 꿀팁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학 교정을 찾아봤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뭐니뭐니 해도 바로 학점이죠. 성적 잘 받고 싶은데 성적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학생들은 성적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들과는 어떻게 좀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1: 많이 어렵긴 한데 최대한 뭐라 해야 되지? 인사 열심히 똑바로 하고 친절하게 이제 중대하면은 교수님께서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수업 들을 때 네. 학생 앞자리 앉으면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자리 앉으면 그래도 교수님과 계속 눈이 마주치니까 기본적으로 수업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래도 약간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 쪽으로 공감하면서 얘기하면 좀 더 자기 분야다 보니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나의 학창시절 떠오르시나요? 우리 학생은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교수님 연구하는 분야 쪽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좀 잘 진행이 된다. 어색함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팁들을 알려줬습니다. 자,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거든요. 경북대학교 장지상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에게는 어떤 학생이 참 예쁜 학생일까요?
3: 수업 잘 듣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좀 앞쪽에 앉아서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앞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제가 강의하는 중에 그 표정을 좀 잘 볼 수가 있으니까 내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뭐 이런 거를 그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잘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 좀 더 보충 설명도 해주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은 앞쪽에 있는 학생이 되겠죠.
0: 우리 앞서서 학생이 말해줬던 것처럼 앞자리에 앉는 꿀팁이랑 일맥상통하죠.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빛을 막 초롱초롱 빛내면서 교수님을 바라보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선생님 입장에서 안 예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앞쪽에 나와서 이야기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눈빛들이 다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셨을까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배웠는데 이상하게 나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더라.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공부 잘하는 꿀팁 알려주셨습니다.
3: 수업한 내용이 내 기억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가끔씩 확인해 보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쇼핑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넣어놓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자주 열어보면은 내가 뭘 샀는지 뭐 그게 다 기억이 나죠. 이나 꼭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강의의 내용이 내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자주 꺼내서 이 확인해 보는 그것이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0: 복습이 필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냉장고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막 식재료를 가득 싸다가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는 뭘 샀더라? 내가 혹시 대파가 있었던가?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자꾸자꾸 냉장고를 들여다봐야 알수 있듯이 중간중간에 배웠던 기억들을 꺼내봐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업이 그러니까 땡 하고 치면 그 종소리랑 함께 들었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싹 내용까지 지워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교수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생, 사제지간의 정이요.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간혹 또 기사에도 있고 미디어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예쁘게 바라보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3: 흔히들 학생들을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조금 자기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친구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선생님들하고는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조금

0: 심각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탁 털어놓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은 교수님하고 같이 그리 상의도 하고 그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1: 사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물론 또래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인생을 먼저 살아간 선배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는 것, 그리고 앞서 학생이 말해준 꿀팁처럼 인사를 정중히 하면서 들어가서 교수님의 관심사와 함께 이야기를 물꼬를 터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것 같은데요. 스승이라는 건 표지판이 되어줍니다. 삶의 방향이 헷갈릴 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위치가 헷갈릴 때,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길을 안내해 주죠. 스승의 날, 우리 삶의 길목마다 서 계셨던 모든 스승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교수님께서 중간에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본다라는 방법을 구체화한 공부 꿀팁이 있었는데요. 137 법칙입니다. 수업 당일에 내용을 훑어본다. 1일 후에 핵심 내용을 빠르게 복습한다. 그리고 3일 후에 문제풀이를 하며 복습한다. 7일 후에는 요약노트를 통해 복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37 일단 머리에 넣어보고요. 여러분들만의 공부 꿀팁이 있다면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이상은이 부릅니다. 담다디.

이상은 담다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166님께서 보내주신 꿀팁! 시험 칠 때 아는 질문 먼저 풀고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다, 그쵸? 뭔가 시험 칠 때 우리가 빠르게 아는 문제를 슉슉 풀고 모르는 거는 넘어가서 뒤에 그 아는 문제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아끼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풀 시간을 좀 확보하는, 그렇게 하면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166님도 그걸 꿀팁으로 보내주셨네요. 4238님께서는 꿀팁 감사합니다. 꿀팁이 없는 저는 꿀통 발견한 곰마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곰돌이들이네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꿀 먹는 곰돌이들이에요. 농담이고요. 이런 꿀팁들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막 나만의 꿀팁들 있지 않나요? 꼭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제가 공부... 근데 전 공부를 잘 못했긴 한데. 그래도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꿀팁은 뭐냐면, 이거 저도 효과음 하나 넣어도 될까요? 저만의 꿀팁. 벼락치기를 한다. 벼락치기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집중력이 높아져요.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이제 언제 친다는 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3주 전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 안 되어 있는 나의 책들이 너무 눈에 거슬리고요. 그리고 이 색깔별로 정리 안 되어 있는 연필이나 뭐 볼펜이나 형광펜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3주 전에 앉으면 그런 것만 눈에 계속 보여요. 그게 이제 3주 전, 2주 전 이럴 때까지도 그러다가 시험 일주일 전, 그럴 때까지도 아직 긴장감이 없는데 이틀 전, 막 하루 전 이러면은 그때부터 막 불타는 집중력으로 눈에 익는 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런 꿀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나는 진짜 무조건 1등하고 싶고 100점 맞고 싶고 이런 분한테는 꿀팁일 수 없고요. 나는 그냥 중간 이상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하시면 이 꿀팁을 제가 전해드리고, 나는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는 근데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이걸 내가 외우지 않으면 나는 시험을 이뤄낼 수 없다, 칠 수 없다, 이런 긴장감을 막 느끼시면서 벼락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32님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열심히 무엇이든 다시 해볼 텐데요, 세월이 무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이 가장 우리의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청바지란 말도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이 우리 7632님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근데 저도 근데 이 말 뭔지 알 것 같은 게, 학생 때는 진짜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를 주 목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 그때는 진짜 싫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어렸을 때 꼭 하는 말, 배움에도 다 때가 있다, 공부에도 다 시기가 있는 법이다, 그런 말이 그때는 진짜 안 와닿았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제일 젊으니까 7632님, 배우고 싶은 한 가지를 무조건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 잘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주셨던 꿀팁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수업 1일 후 한 번 더 훑어보기, 3일 후 문제풀이 해보기, 7일 후 요약노트를 통해서 전체 내용 복습하기, 이름하여 137 법칙인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장기 기억 창고,

들어갑니다. 자, 이상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꿀팁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무진이 부릅니다. 청춘 만화.

이무진의 청춘만화 듣고 왔습니다. 해피맘님께서 저희 친구는 고등학교 교사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파서 정년도 다 못 채우고 주님 만나고 다시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공부는 나이가 없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청바지니까요. 이 해피맘님의 빵톡이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빵톡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우리 귀여운 동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으아, 심장에 해롭다. 진짜 심장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류,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참치 같은 생선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도 좋고요. 주 150분 이상 열심히 운동하기. 이것도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심장이 약간 커지거나 단단하게 두꺼워지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숨을 내쉬세요.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자, 오늘 심장에 해로운 일들 너무너무 많았나요? 그러면 숨 깊게 쉬고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아 봅시다. 오늘의 비타민 말, 심장을 영어로 하면 하트, 하트로 가득가득 해줘보아요. 우리 심쿵 한다고 하잖아요. 심장에 쿵, 해로운 일 말고요. 심장에 쿵 했을 때 심장에 이로운 일, 하트로 가득 마음을 채워봐도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AOA의 심쿵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일파만파입니다. 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대기업 노조가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 노조는 30%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를, 삼성전자는 15%를, 카카오는 13%를 요구 중입니다. 하청업체들도 성과급을 차별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 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걸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동종업계 경쟁사 직원만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측이 투명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회사도 직원도 삽니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위 배를 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과급이 없어서 슬픈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의 마음을 다독이며 5월 14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와 주신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새로 단장한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채널 알고 계시죠? 많이들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내 곁에 천국 이미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천국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및 시청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 구독 탭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곳에 올려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동.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양파처럼 까고 까도 또 나오는 정치 현안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죠.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에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제가 오늘 오프닝에 이제 그 대기업 노조 성과급 지금 요구하면서 프리랜서의 마음을 다독인다고 하니까 두 분이 옆에서 막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악마는 악마의 대변인으로 나오셨는데, 악마는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4: 그 악마라는 게 대변인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진짜 악마 얘기하는 건지. 비정규직이죠.
3: 비정규직. 예. 성과급 같은 건 없죠. 정당이
4: 당연히 뭐 예. 없고, 이게 성과라는 걸 측정하기조차 사실은 어렵잖아요.
3: 예, 예.
4: 근데 그 이전의 대변인들은 사실 제대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부터 좀 따져봐야
5: 마음 아프려고 해. 아무튼 예. 뭐 그건 악마 노조의 투쟁력이 예.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3: 그렇군요. 예, 참 저도 프리랜서로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프닝 오늘 썼습니다. 어쨌든 현안이 많아요. 야, 하나씩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배당 김용범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이 논란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제로 뺏겠다는 조폭 마인드라고 이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논쟁을 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흘 전인가? 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민 배당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AI 산업이 이제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구조적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 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장문의 글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초과 이윤이란 단어가 8번, 초과 세수란 단어가 4번, 초과 이익이란 단어가 2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자 해석하기가 좀 나름이라서, 그래서 대기업 돈을 뺏겠다는 거냐, 아니다, 세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지 논의하겠다는 거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논쟁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 먼저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4: 이거 뭐 굉장히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 이제 그 정말 거시적인 담론에서 뭐 과거 이제 나중에 AI가 발전을 하면 뭐 인간이 노동이 없어지는 뭐 그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보통 이런 건데, 앞으로 뭐 다가올 미래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직 현실에 대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뭐냐면, 얘기하셨다시피 초과 이윤이나 초과 세수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기업의 초과 이윤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업은 항상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내려고 하는 게 목표인 조직이고 집단이고
3: 예.
4: 보통 기업에서 뭔가 초과 이익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올해 뭐 각 팀이 이 정도까지 성과를 하자라고 정해줬는데 그걸 벌써 다 채웠네, 그래서 우리가 초과 성과를 냈네, 이럴 때 나오는 게 초과 이윤인데, 거기에서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가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데서 국가가 보기에는 한 100조 정도 벌어야 되는데 한 200조 벌었으니까 그럼 그 100조에 뭐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냐,
3: 예.
4: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뭐 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도 어떤 소득 같은 게 증가하면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는 거에도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어느 저희 정도 안 되는 분들이 담론으로 얘기했다면 이렇게 불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3: 예.
4: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정말 막중한 자리에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날 이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큰 영향이 있었어서 더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렇군요.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초과 이윤이란 단어를, 정상 이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 위해서 벌어들인 돈을 얘기하고, 초과 이윤은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때를 이제 초과 이윤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이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의미로 정책실장님이 쓰신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장혜영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5: 제가 21대 국회에서 4년 내내 기재위에

0: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김용범 기재부 차관님으로 만났었어요.
1: 예.
0: 그리고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학자적인 면모가 있어서 자기가 정책에 관련돼가지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그냥 툭툭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어서 옷 벗으시고 나서 야인이셨을 때는 막책 내고 자기의 거시경제에 관련된 인사이트 같은 거를 풀어놓는 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글도 그냥 그런 글이라고 읽었던 거죠.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썼고, 초과 세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매년 정부가 이제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할때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고 어느 정도 세출을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만들지만,
1: 예.
0: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것들은 사실은 늘 예측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왔었던 2023년 같은 때도 있고, 2018년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 세수가 거칠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경제 구조를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순환 경제 이 글로벌 사이클에서 우리가 단순히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구조적으로 완전 독점적인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온거
1: 예.
0: 아닌가라고 할 만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국민 배당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여러 사람들의 버튼을 눌렀고 어떤 사람들한테 희망 회로를 눌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 같은 프리랜서도 국민 배당금, 삼성전자 배당금 받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0: 막 기본소득
1: 그러니까.
0: 하시는 분들 막 지금 설레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시잖아요.
1: 아,
2: 그러니까 이제
1: 그렇군요.
2: 사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은 있어요. 그 기업의 주식을 사시면 되거든요, 사실.
1: 예.
2: 근데 뭐 이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거대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길어지니까 시기상조라는 말이 제일 어울린다고 봐요. 우리가 결국 지금 어떤 배당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AI가 너무 발전해서 이전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그 기술로 인해서 도태되는 어떤 업종들 자체에서는 일자리가 줄더라도
1: 예.
2: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뭔가 실업을 겪을 수 있지만 어떤 국가 규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항상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1: 예.
2: 어떤 발전이. 근데 우리가 AI의 발전 저는 그거가 뒤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어떤 일자리의 종언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기업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비로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어디서 이익을 창출할 거냐. 이런 거대담론에서 나오는 게 AI 뭐 배당금 이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뭐 언젠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을 잘탄 대기업들 외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고 또 고환율이라든지 고물가 등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당장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를 좀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거위의 배째 가지고 알을 빼먹겠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기 분들이 많았어서
1: 예.
2: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1: 예.
2: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완전 반대로 봐요.
1: 아,
0: 만시지탄이다라고
1: 그래요?
0: 네, 보는 쪽인데, 이게 다그 K칩스법?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2022년, 2023년도 이때 전 세계에서 반도체 강국들이 다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굉장히 세제 면에서 특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K칩스법 같은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 모태가 되는 미국의 칩스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칩스법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들한테는 파격적으로 혜택 줄게, 보조금 줄게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대신에 걔네는 보조금을 주면서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단서 조항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익 환수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반도체 회사를 지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쓰는데
1: 예.
0: 상당한 그 초과된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미국 정부가 환수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뿐만 아니라 고용 그리고 노동에 대한 단서 조항들도 있습니다.
1: 예.
0: 어느 정도의 고용을 해야 되고 고용된 노동자들한테 어떤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나아가서 노동조합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섭을 명확하게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까지 굉장하게 기업에게 의무를, 말하자면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의무를 같이 부과했어요. 그런데 K칩스법은 그 혜택은 주는데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에 있었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을 묻기엔 좀 뭐합니다만 K-칩스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 사실은 어떻게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그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반도체 특수가 구조화되니까 이제 와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청와대 정책실장이면 책임감 있게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와서 해야죠.
1: 알겠습니다.
0: 페북글이 예. 아니라.
2: 아니 예.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맞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제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2: 반대로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 뭔가 움직이기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세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혜택을 줬으니까 당연히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건 경쟁이기 때문에
1: 예.
2: 타국에서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오히려 뭔가 혜택을 주면서도 규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는 뭐 수기가 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한 말만 더 드릴게요.
1: 예. 예.
0: 지난 3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낸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 모릅니다.
0: 0원이에요.
2: 왜 아무것도
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줘서.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범 전체실장도 이게 개별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 이게 국민들의 성과다,
0: 맞습니다.
1: 국가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전제를 하고 요거를 얘기를 했는데 논의를 좁혀서 짧게 하나만 읽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초과 이윤이 아니라 초과 그러니까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논의하자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초과 세수를 좀 좁히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측한 거보다 돈이 더 많이 거쳐가지고 그거를 초과세수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쓰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법으로. 근데 지방 교부금 써야 되고 지방 교육고부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적자금 기금 상환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빚 갚는 거 하고 네. 마지막에 추경을 하는 건데 제가 이재명 정부의 좀 이거를 추정해 보자면은 초과세수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조금 마음대로 쓰고 싶어라로 저는 읽혔어요 이게 그거를 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저는 이런 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경제관에서 얘기할 때 뭐 우리나라 국가 체급이나 규모보다 뭐 여전히 부채가 적다. 그러니까 예. 부채를 더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게 어느 쪽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그 부채라는 걸 증가시켜서 어디다 쓸 것이냐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거든요. 저는 흔히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사회의 이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고 다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2: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단순히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돼서 뭔가 잘 되는 그 분위기일 때 논의를 해가지고 뭔가 장밋빛 미래가 그려질 때 하는 것이 과연 저는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어서
1: 예.
2: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하이닉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하고 흔히 얘기하는 뭐 8만전자가 무슨 뭐 4만을 갔네 뭐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1: 예.
2: 언제 다시 그런 시기가 오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뭔가 지출 같은 걸 늘려놓는 법안을 뭔가 우리가 부유할 때 정해놓으면 우리도 수입이 많을 때 쓰는 씀씀이에 맞춰 살다면은 나중에 가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초과세수를 쓰는 게 맞다 이 네. 입장이신 것 같고요. 장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계속 이제 적극 재정, 확장 재정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0: 그렇죠. 네. 사실 한국은 재정 운영이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마구리 떼쳐가 와도 울고 갈 지경이거든요.
1: 아, 그 정도예요?
0: 그럼요. 네,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네. 선진국인데.
2: IMF 트라우마가 좀 있죠.
0: 네, 그래서 네. 좀 과도하게 이제 건전 재정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 특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자산 분배 평등을 너무나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주 보수적인 IMF 같은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것을 완화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초과 세수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 현안들 많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자, 부산 북갑 요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여론조사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긴 매일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완전 접전지구나.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구도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 39, 무소속 한동훈 후보 29, 박민식 후보 21. 그래서 39, 29, 21 그래서 1강 1중 1약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1강 2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또 부산 MBC 의뢰로 한길리서치 조사가 나왔는데 하정우 35.5, 한동훈 32.6, 그리고 박민식 25.5. 그래서 이거는 지금 2강 1중으로 완전히 재편된 게 나왔어요. 이 지금 부산 북과 판세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정우 수석이 그래도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뭐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논평했지만 하정우 수석께서 그 이전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지 뭔가 국민들 앞에 나서기 전에 뭐 AI 수석이고 대통령이 샤라웃을 해줬고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는 좋았다가 막상 열어보니까 안타깝게도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1: 예.
2: 그래서 저는 계속 이분은 깎아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 개혁신당도 이준석 의원이 정말 기적같이 당선됐던 동탄의 기적의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준석이니까 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은 그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민적인 인지도는 높은 사람이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무언가 상대 후보에서 잘못돼서 혹은 우리가 캠페인을 잘해서 비는 공간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고 찍어줄 수 있는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아무래도 박민식 장관보다는 국민적인 호불호를 떠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 좀 더 많이 받아가신 게 아닌가요?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인지도 얘기가 이제 그 네티즌 용어로 빠와 까를 다 미치게 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어쨌든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인지도. 한동훈 후보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수 단일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와요.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3: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분열하면 필패한다. 이거는 뭐 한국의 이 소선거구제에서는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론조사들의 대략적인 추이를 보면 역시 하정우 수석이 이제 1강으로 있고 나머지 이제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장관이 반반씩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요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조금 튀어서 한동훈 캠프에서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역시 저도 이 하정우 수석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2: 예.
3: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낙하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에서 자기의 어떤 인물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에 판판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빠 해봐 하는 이 오빠 논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네, 토론하는 토론에 대해서 말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토론을 말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좋은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 예.
3: 그리고 진짜 놀랐던 게 이 가장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언론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 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0: 아, 이미 됐네 본인 마음속에서.
3: 네. 그래서 예. 아니 왜 하정우인가를 이제 북구갑의 주민들은 묻고 있는데 이재명이 혹은 뭐 이제 전재수 장관이라는 네. 식으로 묻어가는 선거를 하고 있지 왜 자기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선거 기간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이게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렇군요. 예, 여조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조 했고요. 부산 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11일에서 12일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다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부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산 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부산 시장도 되게 이제 토론회도 하고 치열해요 여기도. 근데 북갑보다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 네.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했어요.
0: 네.
2: TV 토론에 본인을 끼워주지,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단식한 거죠, 지금.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선관위에서 주도하는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선거에서 일정 이상 득표를 했거나 뭐 의석이 일정 이상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여조에서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거나 하면은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아, 우리가 후보 중에 이 정도의 지지나 이 정도 장세가 있는 곳에서는 토론을 하셔라 이렇게 정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토론들에서는 아무래도 양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들끼리만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방금 의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토론이라는 게 국민 앞에 본인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잖아요.
2: 예.
0: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의 본질은 정책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것이 돈이 아니라 표로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이나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험해 주신 권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저 사람한테 정책을 사면 내가 좋겠네 사람들이 표로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예.
0: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회에서 상대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경쟁에서는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우리끼리만 광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2: 알겠습니다.
0: 저는 오히려 반대로 거대 당 후보답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리드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올라오셔서 한번 소개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는 것이 좀 더 강자로서의 품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2: 알겠습니다.
0: 생각합니다.
2: 예, 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정의한 후보가 이제 7일째 단식을 벌이니까 찾아가가지고 별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당도 뭐 이런 서론 많이 당해 오셨잖아요.
3: 너무 서럽죠.

0: 예.
1: 아니 진짜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요새는 그 말도 이제 틀렸나 봐요. 그렇게 부자 몸조심들을 하는지 토론에서 양자구도를 만드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불법 계엄 내란을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극복한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이면 토론 가지고 유치하게 거는 건 이제 좀안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0: 예.
1: 매번 그렇게 선관위 토론에서도 안 끼워주려고 난리를
0: 맞아요.
1: 치고 선관위 이후에 어떤 다양한 토론들에 대해서는 피해 다니기 급급하니까 진짜 정의한 후보가 같이 부산시장 토론에 나서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좀뭐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지금 토론이 안 되는 것도 꽤 많은데 이게 법정 토론은 있고 그
2: 네.
0: 외에 추가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부산도 지금 된 거고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안 되고 있고 뭐 그런데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서울시장 선거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우 후보에 대한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이 거센데 지금 1995년에 있었던 일인데 정원호 후보가 양재 아니야 저 뭐죠? 죄송합니다.
2: 양천구?
0: 양천구
2: 예.
0: 죄송합니다. 양천구청장 비서를 할때 그때 술집에서 이제
2: 네.
0: 폭행 사건에 있었고 저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저기 보수 정당에 있었던 비서관과 5.18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폭행을 했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95년도에 구의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여종업원 카페에 있는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했는데 그걸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이 이뤄졌다라는 게 요게 앞단에 있었던 거고 오늘 나온 내용은 그거에 대해서 판결문을 제시를 하면서 정치적 이견이었다라고 정원호 후보 측에 해명을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5.18 논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공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정원우 후보가 그 동석했던 구청장의 비서실장 이거는 내가 다 주도를 한 거고 이런 게 실제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아, 설명하기도 힘드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2: 네.
0: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조금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그 여직원에게 외박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에 응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다가 뭐 말리던 비서관과 싸움이 붙었다라는 얘기도 물론 그것도 뭔가 이제 와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31년 전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요.
0: 예.
2: 근데 또 반대로 정원호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속기록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말이 진실이라고는 건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예.
2: 근데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유흥업소였다는 겁니다. 여기가 뭐 카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 팔고 당시 둘이서 먹은 가액이 뭐 15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0: 예.
2: 95년도 15만 원 정도면 지금 대충 물가로 쳐도 한 80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이거든요. 둘이서 80만 원 먹고 술 파는 카페라는 곳은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카페는 아닌 곳인 거죠.
0: 예.
2: 아, 그런 자리에서 두 분께서 술을 드시다가 뭐 정치적인 언쟁을 해가지고 싸움이 붙으셨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이번에 헌법에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성역화하고 신성화하잖아요. 저도 뭐 거기에서 일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왜 막상 본인이 그냥 술 먹고 저지른 주폭에서 거기에서 5.18 얘기를 꺼낸 그 저희가 뭐냐라고 묻고 싶어요. 본인께서 뭐술 취해가지고 화내가지고 싸우고 근데 만약에 5.18적인 문제 때문에 뭐가 언쟁이 생겨 싸웠다면 말리려고 온 경찰은 왜 때립니까? 그걸 말리던 옆에 시민은 왜 때립니까? 본인이 과거 저질렀던 어떤 비행을 덮기 위해서 5.18이라고 하는 사건을 저는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우리가 무슨 5.18이 폭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 제시하는 것만 5.18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치 5.18이라는 신성한 성역을 자신의 어떤 비행을 감추기 위해 끌어다 쓰는 것도 저는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예전에 뭐 NHK 새천년 NHK 사건인가요? 5.18 전야제 때 지금 강원지사 후보로 나오신 뭐 우상호 의원님이시나 송영길 의원님께서 뭐그 전야제를 끝나고 룸사롱에 갔다가 무슨 뭐 폭언폭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0: 단란
2: 않습니까?
0: 주점이었군요. 룸사롱은
2: 아,
0: 아니고요.
2: 그렇군요.
0: 뭐,
2: 차이가 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본인들께서는 5.18에 대해서 그렇게 성역하고 신성화해야 된다면서 왜 본인들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꼭 묻고 싶네요.
0: 알겠습니다. 이제 유흥업 주점과 일반 주점의 차이는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더뭐 업태가 다르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예. 장혜영 의원님은 이 논쟁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 논쟁 자체만 보자면 사실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죠. 그러니까
0: 예.
1: 하나의 주장이 그냥 두 개의 주장이 성립하고 있는 거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같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0: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네거티브로서 되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원호 후보가 이제 추세적으로는 민주당이 계속 실책을 저지르면서 좀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래도 오차범위 밖에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게 이 선거가 보통 구도, 인물 그리고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도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이 내랑 청산 구도가 그래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인물 측면에서 물음표가 생기는 사건들이 마치 하정우 수석처럼 정원호 후보도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 뭔가 자기한테 우호적인 프로그램에 나가서 정원호가 당선이 되면 서울시가 어떻게 바뀌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을 못한다든가 혹은 이제 이런 종류의 개인에 대한 어떤 스캔들 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뭔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사실상 이번에는 그냥 민주당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수나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그래도 아닌가? 아 이 사람 아닌가? 라고 전에 없었던 프레임이 자꾸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를 통해서 좀씩 쌓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보여요. 지금 네. 태도나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장영훈 지금 상황에서 정원호 캠프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정원호라고 하는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그냥 좀 분명하게 얘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보좌진들한테 혹은 뭐 당 차원에서 자꾸 해명을 넘기고 뒤로 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매력을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정치인이 안 보이고 행정가만 보인다. 그런 느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CBS가 KSOI에 의뢰해서 11일에서 13일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 정원호 44.9, 오세훈 39.8로 오차범위 안 플러스 마이너스 3.1이 오차범위인데 오차범위 안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두 분 모시고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벌써
2: 그럼
1: 시간이...
2: 저도 한마디만 딱 해도 될까요?
1: 아, 짧게. 예.
3: 이번 방금 이제 정원호 시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얘기했는데 저희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도 서울시장 출마했다는 거 다시 한번
0: 정의당의
3: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김정철 후보 저희 방송에서 네. 조만간 인터뷰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노래로 이어갑니다. 정미라의 초여름.

0: 6.3 지방선거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의도를 벗어나 호남 며느리를 자처하며 진보정치의 쇄빙선 역할을 선언한 분이죠. 작지만 매운 정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용혜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 테오도라입니다.
0: 예, 오랜만에 뵈어요. 네. 한동안 저희 좀 정기적으로 출연도 하시다가 많이 뭐 바쁘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선거 운동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직접 좀 찾아뵙고요. 또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이라거나 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데에 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0: 그렇군요. 그 고향이 안산이신가요?
1: 네, 제가 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도 나오고

0: 아이도 낳고 키우고. 네.
1: 지금도 살고 계신데가 안산이세요, 그러면?
0: 네, 네, 네.
1: 어, 그래서 이번에 안산 갑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불출마를 최근에 선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해요. 좀 어떻게 불출마를 하시게 된 건지.
0: 네, 예. 대본에 이 질문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써 있었는데 예. 아이스 브레이킹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1: 얼음이 됐나요?
0: 드는데
1: 얼음 순간
0: 아주,
1: 얼음?
0: 아주 예리하고 아픈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예, 예.
0: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산은 제가 이제 자라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곳이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안산 발전에 좀 기여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또 안산이라는 지역이 늘 이제 외부에서 전략공천식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 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침바르기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주민분들이 이번에는 좀 안산 사람이 출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제가 예. 얼마 전에 안산 시의원으로 출마한 우리 홍순영, 서태성, 백미란 후보 도우러 동네에 갔다가 동네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선거운동하러 갔는데 막상 주민분들이 왜 출마 안 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몸이 두 개고 뭐 기본소득당이 예정대로 지금 2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었다면 사실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고 제가 해보고 싶은 도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결단과 결과는 이제 저의 몫이지만 우리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의 총의에 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당 최근에 이제 여러 당대표들이 출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당 전체가 그 선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1: 예.
0: 당대표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 선거에 임하는 또 당의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현역 의원이시니까 만약에 안산갑에 출마를 하려면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소득당의 여러 후보들이 이제 원 일시적이라고 할지라 원 외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의 어떤 의지와는 별개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좀 지역 주민분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연합정당으로 만들어서 비례 승계도 이게 용해인 의원님이 내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기본소득당으로 오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번들이 지금 따로 있는 거잖아요.
0: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계를 받게 될 텐데요.
1: 예.
0: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당이 만약에 지금 2석의 의석을 가진 예정대로 그런 정당이었다고 하면
1: 최혁진 의원이 원래대로 이제
0: 네,
1: 왔으면은
0: 그랬다면 예, 예. 오히려 좀 부담 없이 직을 내려놓고 도전에 나설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직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의석이 국민의힘에 가거나 이런 어떤 부담이 있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오히려 조금 더 개인적인 어떤 의욕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많은 당대표들이 이제 출마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평택을에 출마하셨으면은 더 주목을 받았을 텐데 평택을로 안 가시고 호남에 가셨어요. 호남.
0: 네.
1: 광주에 방까지 구하고 상주하면서 호남의 일당 독재를 구조적 부패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왜 호남이냐, 왜 호남에 갔냐, 그리고 기본소득을 호남에만 줄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왜 호남을 가고 여기에 어떤 전략으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해요.
0: 네, 이제 기본소득당이 호남에 집중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기본소득당의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전국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이제 호남 집중 전략을 선택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38년 호남의 어떤 민주당 일당 독주라고 하는 것이 호남의 발전을 정체하는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꼽고 계십니다. 지역에 가보면. 그리고 지금이 이제 경선이 끝난 시기잖아요.
1: 예.
0: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민주당의 후보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공천을 받으면 그것이 곧 당선이 되는 구도 속에서 주민들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떤 논의하면서 선거의 결과로서 그 논의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정치적 과정들이 호남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쟁 자체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은 이제 호남 동생론이라거나 아니면
1: 예.
0: 이제 호남 양날 개론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포지셔닝만으로 이제 호남에서의 어떤 제일 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호남의 발전과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호남 주민분들께 선택받아야겠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전남 광주 행정통합 이후에 20조 원이라고 하는 통합지원금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또 AI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유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 이 호남에서 그런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것을 통한 이익 공유제 이것의 그러니까 경제 산업 구조 전환의 어떤 결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익 주민 이익 공유제의 제대로 된 도입과 정착이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방 주도 성장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예. 호남 지역에서부터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단계 단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익숙한 부분이 있는 게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도 그렇고 호남을 좀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이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진영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이제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일당의 독주가 특정 지역에서 일당 독주가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 정당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이 제대로 못했거나 공을 제대로 안 들였거나 뭐 그 지역의 정당 사람들이 호남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가장 믿음직하니까 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근데 또 이제 호남 지역이 또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당이 호남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전략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또 그런 어떤 한 정당에게만 투표하는 변화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라기보다는 어떤 개혁과 어떤 진보에 투자하는 어떤 투표 성향이라는 것도 과거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진보 정당들이 혹은 다른 어떤 개혁적인 정당들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내용 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어떤 포지셔닝만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점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가지고 이 호남 진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1: 예.
0: 또 동시에 호남 지역은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비주류였던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을 단숨에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경북 안동 출신의 마찬가지로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주자로 끌어올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혁과 진보에 대한 열망이 있는 지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당들이 그 열망들을 잘 받아안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토대로 기본소득당이 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알겠습니다. 포부를 갖고 있는 거죠.
1: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막 이게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2030 당원이 주축인 정당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AI 시대 청년 패키지를 내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0: 네, 이제 AI 시대 청년 패키지의 이제 고민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쉬었음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일자리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장과 재충전의 쉬었음이 함께 필요한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청년 정책들을 접근해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쉬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백이나 나태가 아니라 이 AI 전환기에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고 어떤 쉬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충분히 쉬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고 또 배우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AI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제공하자라는 것이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최대 1년의 유급 인턴십을 보장하는 경력 보장제를 제안했고 또 동시에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쉬면서 안식년 기간 동안 월 100만 원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 안식년제 그리고 누구나 AI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 교육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 선거는 워낙 이제 기초 단위부터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오니까 다 열거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이번에 의원님이 대표님이 출마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럼 기본소득당에서 지금 호남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누가 나왔나요, 지금?
0: 네, 우선 이제 호남 지역에 이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민영배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되면서 광산을 지역이 이제 공석이 광주, 되어가지고요. 광주 광산을. 네, 예. 광산을 지역에 기본소득당의 비전을 창당 초기부터 함께 만들고 준비해왔던 신재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했고요.
1: 예.
0: 또 이번에 광주 지역에 사상 최초로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총 네 곳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광산구와 북구에 이제 기본소득당의 광주시당 박은영 위원장과 문현철 전 최연소 광주시장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1: 예.
0: 또 그리고 한평에서는 편기석 후보가 출마를 했고 또 나주에서는 기초의회의 이제 성인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그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만들어 왔었던 문지영 후보와 또 그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이옥범 후보가 출마를 했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말씀드립니다.
1: 예, 이름이 이제 기본소득당이고 원 이슈 파티 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는 정당인데 사실 집권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하기가 어려운데 며칠 전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국민배당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용혜인 대표님 얼굴이 떠올랐어. 이거 쌍수도 이거 환영했을 것 같다. 기본소득 이거 전초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0: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가 초선 때 기재위에서 일할 때
1: 예?
0: 이제 기재부 관료로서 차관으로서 저와 이제 논쟁을 하던 상대였는데요. 그런
1: 예.
0: 기재부 관료 출신의 정책실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 기본소득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고민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감회가 새롭고 환영할 만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의 제안은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생산하는 경제로 이행한다면 그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고 거기에 이제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1: 예.
0: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거나 청년 창업 자산이라거나 아니면 AI 시대의 전환교육 등 그걸 어떻게 쓸지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물론 저는 이런 거시적인 담론에서의 논쟁은 개념 정의를 엄밀하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담론을 처음으로 던져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당은 이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이제 국가의 투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시민배당형의 국부펀드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기업에게 지원하고 끝 이게 아니라 투자가 다시 국민들의 소득이 되고 그것이 다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어떤 미래투자 국가의 비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개 한두 개 더 여쭤볼게요. 빠르게 신지혜 후보, 이제 신지혜 전 대표 강산을 아까 출마하셨다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게 좀 적절하냐? 이게 지금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적절하냐? 그리고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중도층이 오히려 좀 반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이제 기본소득당은 그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덕수 조희대 회동 의혹 그리고 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당 9일 만에 유죄 취지에 졸속 파기 연송을 했던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정치 개입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또 스스로 내려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을 다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이제 다만 현 시점에서 조희대 탄핵이 이제 후보 간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것이지 기본소득당의 현 시점에서의 핵심적인 선거 메시지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당대표로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뭐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 소수정당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정당의 세를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도 어쨌든 재선 의원도 나오고 지금 이제는 인지도는 있는데 이 선거제도의 벽을 어떻게 앞으로 뚫을 것이냐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세요.
0: 네, 네. 일단 선거는 강점을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이제 승리의 법칙인데요. 기본소득당의 선명한 정책은 살리면서 또 부족한 조직력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현장을 다니고 바닥을 다니면서 훑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는 면 단위에 들어가서 오전 내내 한 2,000분 정도를 만나서 직접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정말 바닥을 훑는 그런 선거운동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그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관련돼서
1: 예.
0: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게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 선거연대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낸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전된 정치개혁의 결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혁진보 정당들이 성과를 내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선거연대를 제안을 했는데요. 진보당에서는 전종덕 의원 통해서 어렵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고 예. 서영진 원내대표를 통해서는 이제 당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논의를 진전해보자 정도의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려나가면서도 민주개혁진보정당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지방의회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또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짧게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과 함께 민생개혁의 새로운 쇄빙선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첫 번째 지방의원 배출과 또 호남 지역의 제1야당 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어떤 선거를 하고 있는가가 저는 그 정당과 그 당의 진심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남 전역을 비롯해서 전국을 발로 뛰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길을 내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키워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늘색 투표용지 정당 투표에서는 6번 기본소득당 소득당에게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당이 열어갈 미래에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천국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호남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월 14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들려오는 속보에 의하면요, 지난해 열풍을 일으켰던 컵빙수가 현재 1초마다 두 잔씩 팔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인의 워터파크를 비롯한 여러 수영장들은 이미 조기 개장을 해서 물속에 풍덩풍덩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와 함께, 아니 벌써 이런 날씨면 올여름은 얼마나 더운 거냐며 걱정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계절을 함께 통과해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괜히 든든한 그런 기분 안 드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바람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QWER의 내 이름 맑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어요.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글쎄 요 며칠 컵빙수가 정말 1초마다 두 잔씩 팔리는 그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컵빙수 잘 나간다는 기사는 그 카페 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왜 작년에 이 컵빙수 인기 있다고 그랬을 때 알바생들이 너무 힘들다는 그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아, 이 컵빙수 잘 팔린다는 말이 딱 그렇게 다 기분 좋게 막 기쁘게 들리지만 않는 것 같아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올여름 정말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냐며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우리가 또 매년 그 어떤 더위든 어떤 추위든 잘 통과해 왔잖아요. 그죠? 함께 계절을 보내면 어렵게 생각되는 순간도 잘 넘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느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너무 걱정 말자고요. 예, 사서고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왜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예,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하면서 이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지 말자고요. 지금 이 저녁에 잠깐 밖에 나가시면 또 낮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시원한 바람 부는 멋진 봄날의 저녁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식사하시고 잠시 산책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 갈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원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음접풍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위정인님께서 5월에 30도는 너무해요. 네, 정인님. 조금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한번 올여름 얼마나 그 무더운 날씨가 오게 될지 한번 와보라고 하죠. 뭐 까짓 거. 그 더 심한 더위도 추위도 다 우리 거뜬히 이겨냈잖아요. 그죠? 한번 와보라고 하죠. 뭐. 이재진님께서 로즈데이 오늘도 2시간 함께요. 네, 재진님 어서 오세요. 로즈데이가 그거죠? 그 부모님, 그 어버이날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아닌가?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어버이날이 로즈데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장미의 날인 거예요? 장미의 날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어버이날은 대충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자, 여러분들 아시면 글 올려주세요. 공다영님께서 지금 뒷산 오르는 중 너무 더워요. 아, 다영님 조금만 힘내서 산을 오르는 건 한겨울에도 더워요. 한겨울에 올라도 오르는 건 땀이 나요. 하지만 또 산에 뭐 정상에 오르고 나면 아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산은 그래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른 정상에 오르셔서 시원한 이 저녁바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풍경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요새 감사하게도 회사 동생이랑 저녁을 함께 먹는데요.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 맛있는 거 드세요. 박진경님께서 쭝디 지난번에 병원 동행 매니저 했다고 했잖아요. 쭝디 응원 덕에 지난번 했던 어머님이 저 마음에 들어 하셔서 오늘 간만에 지목당에서 또 하고 왔죠. 심지어 너무 고생했다고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라고 별도로 차비도 챙겨주시고 심지어 잘 들어갔는지 보고 싶어서 전화도 걸어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에요. 아이고, 진경님이 아마 딸 같으셨던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딸이 해주지 못하는 걸 진경님이 해주고 있어서 좀 더 특별한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마음 잘 받아주시고 또 그만큼 진경님이 어머님 잘 돌봐드리면 왜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우정 같은 거 두 분 사이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재진님께서 연인들끼리 장미꽃 주고받는 날이 로즈데이라고 해요. 쭝디 아하, 이러니까 내가 몰랐지. 이런 거 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니까. 네, 부부끼리는 이런 거 잘 안 하죠.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죠? 네. 이런 거 다 챙기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자꾸 제가 좀 찔리나 변명이 길어지네요. 자, 이 밖에도 이지영, 류시나, 정리호, 이상윤님 등등이 또 출첵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로즈데이를 축하하며 저 대신 많이 많이 이 기념일 챙기시라고 배경음악으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정태춘의 사랑하고 싶소, 박정수의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특별한 음악 이야기, 아버지와 딸이 함께 완성한 듀엣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협업을 넘어 가족이라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묘한 울림과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곡들인데요. 먼저 폴 앵카가 그의 딸 엔시아 앵카와 함께 부른 Do I Love You입니다. 1998년 발표된 이 곡은 폴 앵카의 앨범 A Body of Work에 수록된 듀엣 버전인데요. 이 앨범은 데이빗 포스터, 월터 아파나시에프 등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참여하고요. 메리 깁, 셀린 디온 등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앨범이죠. 이 곡은 1972년 폴 앵카가 프랑스 샹송을 영어로 번안해 발표했던 팝 발라드를 R&B 스타일로 새롭게 재해석한 버전입니다. 데이비 포스터의 세련된 편곡 위에 베리 깁의 코러스 그리고 케니지의 색소폰이 더해지면서 한층 더 부드럽고 황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아버지와 딸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순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와 그의 딸 낸시 시나트라의 Something Stupid입니다. 1967년 발표된 이 곡은 발매 직후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듀엣곡인데요. 부녀가 부른 역대 모든 듀엣곡 중 가장 크게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가 됐죠. 이 곡은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의 설렘과 어색함을 아주 담백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 위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교차되며 마치 연인이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운 감정선을 만들어내죠. 이 곡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리메이크되며 꾸준히 사랑받았는데 2001년에는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먼이 함께한 버전이 다시 한번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자, 그럼 아버지와 딸이 함께 부른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폴 앵카와 아니타 앵카가 함께 부른 Do I Love You,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와 낸시 시나트라가 함께한 Something Stupid.

박효진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모두 안녕하세요. 아직 5월인데 벌써 뜨거운 공기를 느끼며 땀을 많이 흘려서 칼퇴하고 바로 씻고 밥 먹느라 이제야 인사드려요. 아, 더운 날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푹 쉬세요. 공다영님께서 중대 정상은 아니지만 언덕 위 올라 풍경 사진 보내요. 오늘 로즈데이 그러게요. 그게 뭐죠? 내려가서 얼른 저녁 먹어야겠어요. 하시면서 직접 찍은 노을 사진 산 중턱에서 찍으셨대요. 아유 참 멋있다. 멋있네요. 중턱에서 보는 풍경도 이 정도면 와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또 얼마나 아유 참 정상까지 오르시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다영님? 네, 하산할 때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사진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또 들려드릴게요. 김현철, 윤상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하오.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첫 번째가 아니죠. 오늘 내 마음의 풍경 사연은 7397님이 보내주셨네요. 쭝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여대생입니다.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 드리게 됐어요.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같은 과 친구랑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놀러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려고 이촌역에 내리는 순간 어떤 잘생긴 외국인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박물관을 구경하고 싶은데 에스코트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친구랑 저는 망설임 없이 예스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희 뒤쪽에 있던 중년 어르신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친구랑 저는 에이 우리 대화기에 뺏겼네 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넷이 함께 박물관을 둘러봤어요. 중년의 어르신은 차분하게 통역도 하시며 한국 역사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통성명은 못했지만 아무래도 어떤 대학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감사했답니다. 저랑 친구는 이제 밤 9시 고속버스 타고 춘천으로 다시 갑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유익한 나들이었어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7397님의 신청곡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왔습니다. 아유 너무 신나셨겠는데? 잘생긴 외국인 남자가 어떻게 알고 말을 걸어왔을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친절하니까 아마 외국인들도 그냥 한국 사람 누구든 붙잡고 그렇게 편하게 부탁하나 봐요. 우리 외국 가면 이런 일 절대 없지 않아요? 외국 가면 돈 내고 가이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꽤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들은 그냥 일반인들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이드 신청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야, 그때 또 마침 멋진 중년의 어르신께서 영어도 잘하시고 친절하신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뭐 두 배로 즐거운 시간 되셨네요. 그 외국인 그 잘생긴 남자분과 어떻게 메일 주소라도 주고 받으셨는지 다음에 그 친구네 나라 놀러 갈 때 불러야죠. 지난번에 내가 가이드 해줬으니까 너희 나라에선 네가 가이드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외국인 친구 또 사귈 수 있는 거죠 뭐.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박효진님께서 저도 어제 춘천 다녀와서 그런지 춘천이라는 단어가 참 반갑네요. 네, 아 이런 날씨에 춘천 나들이 가면 정말 너무 좋죠. 춘천 쪽에 그 수목원 같은 거 화원 정말 예쁜 데 많거든요. 그런데 꼭 기회 되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춘천 닭갈비를 또 안 먹고 올 수가 없잖아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프리스타일의 마음으로 하는 말.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야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나쁘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네, 어느새 1부 끝곡이네요. 김범수, 이승윤이 함께한 위로 들려드리고요. 저 오늘 2부 함께하는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 모시고 음악의 발견으로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 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담뱃불 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모두가 그리워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스크린을 통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이 미국과 영국에선 지난 4월 말에 개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선 어제부터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반응이 뜨겁습니다. 개봉과 동시에 미국, 유럽 등 6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 거기다 또 반가운 일은요. 음원 차트 순위에도 다시 마이클 잭슨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는 스릴러 앨범과 2003년 앨범 넘버 원스가 7위와 13위에 올랐고요. 빌리진은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38위로 재진입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 만에 또 한 번 차트를 평정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영화는 어린 마이클이 잭슨5의 멤버로 무대에 오르던 시절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로만 나뉜다고 가르치던 아버지 때문에 힘겹기도 했고 음악에 대한 훈련을 거듭하느라 화장실에 숨어 우는 날이 많았던 시절을 보냈지만 무대 위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마이클의 팔다리는 어느새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살아갈 힘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 마이클 잭슨이 우리 시대에 남긴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느끼게 되는 듯합니다. 경계하며 나를 세우던 모두의 관계를 감사하며 세상을 치유하고자 노래했고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고 전했던 그를 영화로 다시 만난다니 너무 반갑고요. 아마 극장이 뜨거운 감동의 콘서트 현장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얼른 영화 보러 가고 싶어지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영화 마이클이 개봉을 했다고 해요. 개봉 첫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하네요. 뭐 개봉하자마자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바로 달려가서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이 조카죠. 이 극중에서 마이클 잭슨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자파 잭슨이라고 조카가 이 삼촌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화제였고 또 이 영화를 본 전 세계인들이 영화 보고 얼마나 감동했으면 스릴러 앨범이랑 뭐 빌리진 이런 곡들이 다시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을지 영화 후기 보니까 진짜 몇 번 울컥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전 세계 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또 그 마이클 잭슨의 수많은 팬들에게 하나의 작은 위로로 다가오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봐야 하는 영화가 또 하나 생겼네요. 박진경님께서 나 아직 악마는 프라다 2 이것도 못 봤는데 마이클도 봐야 하고 왜 이리 볼 영화는 많은 거죠? 봐야 할 영화, 보고 싶은 영화는 많은데 미소천사 도균이 데리고 갈 만한 영화는 없네요. 아 참 언제 육아 휴직 받을 수 있는 날 영화 예매해서 꼭 보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진경님.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 어떤 노래들 만나게 될지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네, 오늘 역시 재즈 뮤지션 남예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예지입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너무 잘 지냈죠.
0: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져가지고.
1: 네, 오늘 낮에는 거의 한여름 날씨던데요.
0: 그죠?
1: 네.
0: 뭐 하셨어요?
1: 저 그냥 뭐 이게 서류 작업하느라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 커피숍까지 가는 길이 너무 덥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올 여름에 얼마나 더울려고
1: 그러나.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0: 여름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물을 좋아해서 사실 뭐 바다나 이런 데 뛰어드는 거 너무 좋아해서 여름 좋긴 한데 더위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0: 더울 때 러닝하는 거 너무 힘들죠?
1: 아직 이제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러닝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여름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0: 못 겪어봤구나. 이야.
1: 기대됩니다.
0: 참 이 더운 여름날에도 이 뛰는 거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멈추지 않잖아요.
1: 네.
0: 아,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부럽기도 하고. 올여름 경험담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예지쌤 스승이시잖아요.
1: 네. 제가 또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네.
0: 아, 스승의 날을 맞는 예지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1: 사실 스승의 날인지 모르고 있었고요.
0: 네.
1: 이 과거에는 스승의 날이면 막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의 학생들이 이렇게 막 뭐 학생회비로 선물을 해서 막 교수님들 모아놓고 막 증정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그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후로는 이제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고요.
0: 네.
1: 대신 이제 뭐 문자 뭐 메신저로 연락이 오죠.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0: 참 어찌 보면 그 뭐 돈 들여서 선물 띡띡 하는 것보다
1: 네.
0: 그 문자로 마음 그쵸. 전하는 게 그게 더 감동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스승 입장에서 진짜.
1: 손편지. 손편지 쓰거나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롤링페이퍼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줄 때가 참 감동이 있죠.
0: 저는 스승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받으면 울 것 같아.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어떤 음악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 공연이 그 박용재 시인이라는 분의 시에 제가 다른 몇몇 뮤지션들과 모여서 몇 달간 작업을 네. 했어요. 시에 곡을 붙이는 작업을 해서 이제 주말에 그 오대산에 가서 월정사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참 날씨도 좋고 그래서 너무 멋진 시간이었는데요.
0: 네.
1: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이는 작업이 제가 가사를 직접 쓰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작업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에 숨어있는 멜로디가 있고 제가 그거를 찾아낸다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이 작업을 할 때. 뭔가 시인이 어쩌면 처음부터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멋진 노래가 된 시들을 한번 찾아서 오늘 함께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0: 아, 진짜 좋네요. 자, 그러면 첫 곡은 어떤 곡
1: 네.
0: 시작할까요?
1: 첫 곡은 일제강점기 활동한 대표적 시인으로 알려진 김소월 시인이 있죠. 본명은
0: 네.
1: 김정식이고 소월은 호인데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이 김소월 하면 진달래꽃 이 시를 모르면 거의 뭐 한국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초중고 때 많이 배우는 그런
0: 네.
1: 시인데요. 이분이 1922년에 쓰셨던 개여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1967년에 가수 김정희 씨가 처음 불렀고요. 72년에 정미조 씨가 또 리메이크를 했고 2017년에는 아이유 씨가 또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슬퍼요. 이 화자가 이별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별이 완전한 이별이 아닌 것이 이 사랑하는 그대가 떠나면서 저한테 가도 아주 가지는 않겠노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잊지 말라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그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계속 생각을 하고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0: 네.
1: 그래서 참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슬픈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부르신 정미조 씨는 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화가이자 교수님이시고 또 가수이시기도 한데요.
0: 네.
1: 개여울로 데뷔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프랑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내로 돌아오셔서 교수 활동을 하시다가 2014년에 정년 퇴임하고 다시 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0: 네.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1: 네.
0: 너무 멋진 분이고. 자, 그러면 이 정미조님의 목소리로 네. 오늘은 네. 개여울 첫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아, 정미조 선생님의 이 개여울은 정말 들을 때마다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는
1: 맞아요.
0: 그런 느낌?
1: 맞아요.
0: 참,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하실까? 이지영님께서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시는 예지님, 류신아님께서 예지님 이름이 저처럼 예쁘시네요. 크크크라고. 네,
1: 네,
0: 본명이시죠?
1: 본명입니다.
0: 우리 류신아님도 본명이시죠? 박진경님께서 개여울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보니 개울가에 있는 여울목을 뜻한다고 적혀 있네요.
1: 네.
0: 네, 그 저도 찾아봤는데 그 개울가 가면 그 물이 얕은 곳에 바닥이 드러난 그 바닥이 잘 보일 정도로 얕게 흐르는
1: 네.
0: 그 물목을 개우 그
1: 개여울,
0: 개여울이라고
1: 네.
0: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음악의 발견. 오늘은 시에 멜로디를 붙여서 탄생한 노래들, 노래가 된 시를 만나고 있습니다. 김소월님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노래, 개여울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자,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두 번째 곡은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요. 아까 마이클 잭슨 얘기하셨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이분 곡을 정말 영원히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김광석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류근 시인의 시에 김광석님이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류근 시인의 시집 어디에도 이렇게 수록이 된 시는 아니라고 해요. 아마 이 같이 작업을 하신 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추측만 합니다. 특히 이 곡은 김광석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아마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부른 곡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 너무 처절하게 듣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랑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자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아픈 사랑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특히 이 내용을 김광석님의 목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 듣는 순간 이상하게 이 서사가 제 얘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광석님의 노래는 오래오래 들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김광석.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왔습니다. 8439님께서 김광석 가수님은 노래하는 음유시인이죠. 그가 살아있다면 더 좋은 곡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이제

0: 님께서 광석님은 귀 기울여 듣게 만든 끝없는 정서가 있으셨네요. 공다영 님께서는 엄니가 따라 부르셔서 놀랐어요. 아는 곡이시래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 김광석 팬클럽 아니셨을까?
1: 그러실 수도
0: 왠지
1: 있겠네요.
0: 콘서트도 막 가보셨을 것 같고. 진짜 김광석 선배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뮤지션의 뮤지션이었고
1: 그쵸.
0: 대중들에게는 참 내 마음을 이렇게도 알아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다니. 약간 노래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은.
1: 네, 맞아요.
0: 나 아픈 곳을 막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1: 네.
0: 참 정말 그런 묘한 매력이 있었던.
1: 그리고 사실 약간 삶의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 이 노래가 있으시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0: 맞아, 맞아.
1: 뭐또 서른
0: 맞아.
1: 즈음에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0: 정말요. 자, 음악 있는 차량 풍경 김형중입니다. 재즈 음악가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노래와 시를 동시에 감상하는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세 번째 곡은 양희은 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정호승 시인이 쓰신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원래 제목은 수선화에게였다고 해요.
0: 네.
1: 그런데 이 곡을 처음 노래로 불렀던 이지상이라는 가수가 이 제목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로 만들어서 발매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호승 시인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제목이 수선화에게보다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가 더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네, 죄송합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이시기도 한데요. 특히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랑하는 수능 단골 출제에 되는 네, 시인으로 또 알려져
0: 그런 게
1: 있습니다.
0: 또 있네.
1: 네.
0: 네.
1: 정호승 시인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인간이 원래 외롭게 태어나서 외롭게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외로운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외롭다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시인의 역할은 그냥 이 외로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또이 노래.
1: 네, 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항상. 저는 초등학교 때 집에
0: 네.
1: 양희은 님이 쓰신 자서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읽고 읽고 또 읽었거든요.
0: 아,
1: 저는 그
0: 정말요?
1: 어릴 때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글을 너무 재밌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평범한 대학생이 어떻게 가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린 시절의 어떤 슬픈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쓰셔서 진짜 저한테는 양희은 님이 가수라기보다는 이야기꾼의 느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0: 야, 이 얘기 양희은 선배님이 들으시면 되게 기분 좋으시겠다.
1: 네.
0: 자, 그러면 역시 정말 국보급 보컬이시죠. 양희은 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함께 듣고 올까요?

0: 네.
1: 양희은 선배님이 불러주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시인의
0: 네.
1: 수선화에게라는 시에 노래를 붙인 곡이었습니다. 변진아님께서 대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를 수선화에게가 수록된 시집 제목으로 삼으셨어요.
0: 아, 그렇군요.
1: 정호승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노래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먹먹하게 좋아하는 노래는 안치환님이 부르신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곡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함께 들어요. 네, 진아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뭐 안치환님의 이 노래도 저희가 많이 라디오에 플레이되는 노래라서
0: 네.
1: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박진경님께서 양희은님의 아침 이슬은 울 소풍 가신 아빠 애창곡이라 급 생각에 몽글몽글. 김혜영님께서 예전 인천의 대학교에서 누런 점퍼 입고 노래 부르시던 김광석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
0: 직접 보셨군요.
1: 당시에 뭐 학교 대학 축제 단골
0: 네.
1: 초대 가수셨어요. 네,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최고로 환영받는 가수였었죠. 야, 아 그리고 양희은 님이 불러주신 이 노래도
0: 너무
1: 시가
0: 좋죠.
1: 참
0: 네.
1: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저는 이 구절 와 약간 탄성이 나왔어요.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한다. 와참 시인들은
0: 맞아요.
1: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
0: 다른 언어를, 분명히 같은 언어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1: 같은 장면을
0: 싶은.
1: 보고 있고
0: 네.
1: 우리가 다 아는 그 광경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참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지 진짜 시인들 참
0: 네,
1: 존경해요. 네.
0: 존경스럽습니다.
1: 자, 그러면 남예진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음악으로 탄생한 시 감상하는 시간,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이번에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작자 위상의 고대 가요입니다. 공무도화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우리 이거 그 국어
0: 아,
1: 시간에
0: 맞아요.
1: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공부하던
0: 맞습니다.
1: 공무도와 공경도와
0: 오, 맞습니다.
1: 뭐
0: 오,
1: 거기까진 기억나.
0: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1: 아니 그건 기억나요. 그 뒤에는 기억 안 나.
0: 네, 이 오래된 가사를 이상은 님께서 95년에 리메이크를 아 리메이크는 아니죠. 재창작을 하셨습니다. 이상은
1: 네.
0: 씨 하면 우리 또 1988년 강변가요제 때 담다디로 혜성처럼 나타나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한참 이후에 이제 발매가 된 곡이죠.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편곡
1: 네.
0: 자체가. 그래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도와 공경도와 뭐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 한자 어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걸
1: 네.
0: 막 달달달 외우고 노래방에서도 막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 아하.
0: 그 시의 내용이 그 고조선 때 어떤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대요. 근데 이
1: 네.
0: 뱃사공이 하루는 나루터에서 이렇게 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백발의 미치광이가 물에 확 뛰어들더래요. 그리고 바로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말리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남편이 물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공후라는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공무도화라는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고 본인도 이제 따라서 물속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 광리자고가 이 신기한 이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아내 여옥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옥이 막 울면서 그 공무도화 노래를 공후를 키면서 다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설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후라는 악기를 저는 이번에 그 오대산 월정사 가서 처음 봤거든요.
1: 오, 실제 보셨어요?
0: 네, 하프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공후 연주자가 딱한분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 섭외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이거 공후 어떻게 생긴 악기인지 한번
0: 네.
1: 검색해봐야겠다.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본적 있는 악기일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러실 수
1: 왠지
0: 있어요.
1: 이름은 낯선데.
0: 네.
1: 자, 그러면 이상은 씨의 공무도화가
0: 네.
1: 함께 들으시죠.

0: 이상은의 공무도화가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가 이렇게 멋있는 곡인 줄
1: 아,
0: 몰랐네.
1: 멋있죠.
0: 곡 진짜 멋있네요.
1: 네.
0: 이 곡이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기도 하고, 가사를 독특한 걸로 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 네.
0: 이상은 씨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1: 네.
0: 어떤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는
1: 네,
0: 분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곡을 제대로 들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오늘 이렇게 대놓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이
1: 아,
0: 노래.
1: 너무 멋있죠. 이 앨범의 다른 곡들도 다 멋있습니다.
0: 와. 변진아님께서 글을 주셨는데, 변진아님은 참고로 국어
1: 네, 아.
0: 선생님이십니다. 곡무도화가는 작자 시비가 있지만, 일단 광리자고의 아내를 작자로 전제하고 있어요. 이 작품부터 가실이나 여러 민요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김소월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한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즈를 전혀 모르지만 예진님 앨범 들으면서 그런 한 같은 게 느껴져서 참 신기했었다는. 네, 이렇게 아주 전문가적인 어떤
1: 네.
0: 정보와 그리고 예지님의 음악을 들었던 그 감상평까지.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진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심성현님께서 예전엔 몰랐는데 다시 들어보니 이상은님 대단하시네요라고.
1: 맞아요. 진짜 대단하시죠.
0: 네, 이상은 씨는 또 굉장히 음악 에 대한 학구열도 또 남다르셔서
1: 네.
0: 유학도 다녀오시고
1: 맞아요.
0: 음악 공부하러
1: 항상 뭔가
0: 항상
1: 탐구하고,
0: 공부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1: 맞습니다.
0: 않는
1: 네.
0: 굉장히 실험적인 아티스트. 너무 멋진 분이에요. 이지영님께서 저 입시 생일 때, 입시생일 때 우연히 들은 이상은 리체의 노래. 저도 가사는 반말하지만 고즈넉한 노래가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답니다라고. 네, 이상은 씨 노래 중에 또 리체의 노래라는 곡이 있나 보죠? 네.
1: 아, 이상은 씨그 예명이 리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앨범을
0: 아,
1: 발매하십니다.
0: 그래요?
1: 네네네.
0: 그러면은 이 당시 했던 이상은 씨의 노래들이 다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다라는
1: 네네네네.
0: 그런 뜻이신가 봐요. 지영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그 디테일한 정보는 알고 있지 못해서. 0732님께서 오늘 노래를 들으며 갑자기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나네요. 고통은 창조적이어야만 한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게 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좋은 선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지님께 자극받았습니다. 저 러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시간 탓하지 않고요라고.
1: 화이팅!
0: 네, 두분다 멋있습니다.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지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음악과 문학을 동시에 감상해서 더 여운이 깊은 시가 노래로 탄생된
1: 네.
0: 노래들, 음악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곡이 될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곡은
0: 네.
1: 김세은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피아니스트입니다. 김세은 씨가 작업하신 윤동주 시인의 눈 감고 간다라는 시를 노래로 만드셨어요.
0: 네.
1: 뭐 윤동주 시인은 사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0: 네.
1: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이시자 또 직접 독립운동을 하시기도 한 그런 분이신데요. 이 시에서는 이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을 밤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눈을 감고 나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되게 긴 시는 아니지만 읽어보면 되게 감동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업하신 피아니스트 김세은 씨는 버클리 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또 작곡가로도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뭐 클래식, 국악, 재즈 이런 장르들을 크로스오버 하시기도 하고 또
0: 네.
1: 다양한 콘텐츠와 음악을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서 예술의 장르적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0: 네.
1: 친구거든요.
0: 아니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 곡의 피처링을 남예지 네.
1: 아, 비밀로 하려고 하셨네요. 했는데.
0: 아, 왜 이걸 비밀로 해요? 이런 건 자랑해야죠.
1: 네, 제 목소리로 네,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멋지네요. 자 그러면 남예지 씨가 피처링한 김세은의 눈 감고 간다. 윤동지 시인의 시에 붙인 음악입니다.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남예시님과도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음악, 멋진 음악,
1: 네.
0: 멋진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너무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도 저녁 7시 음저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요술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데도 끝내 하루를 버텨낸 순간, 미워하던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순간, 우연처럼 찾아온 누군가의 한마디가 깊은 위로가 된 순간, 어쩌면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조용히 스며든 은총

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총은 특별한 기적처럼 다가오기보다 하느님께서 아주 조용히 우리 마음 안에서 움직이시는 흔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총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은총을 느끼시나요? 저에게는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솔길 산책이 은총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따뜻한 은총 안에서 천천히 기도의 오솔길 걸어보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박현희가 부르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14일 오늘은 열두 제자 중 마지막으로 사도로 뽑힌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마티아 사도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도로 선출되는 은총을 받았는데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은 우연이나 행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은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티아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오래 조용히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공동체의 사도로 부르신 건데요. 이처럼 사도들의 제비뽑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한 결과인 거죠. 어쩌면 마티아 사도의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느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은총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낸 순간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시간들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하느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삶 안에도 이미 조용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총의 순간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예,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 들어오겠습니다. 8666님, 모데스타 수녀님 안녕하세요. 여는 말씀에 누군가가 믿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것 또한 은총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8266님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예,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하느님께서 자리해 주실 때 모든 게 이렇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시간이 은총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하대사님, 오늘 당진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슬슬 여름 기운도 있고요. 예, 당진 소식 맨날 이렇게 신나게 또 이렇게 생생하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정말로 수녀님의 여는 말씀처럼 저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은총의 시간 만들어가면서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들이 부릅니다. 세 가지 은총.

네, 이어지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경근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장미의 계절 로즈데이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 선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수도에도 그렇지만 저희 옆집인 성바울로 수도에 장미가 너무 담장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름은 신비로운 장미라는 이름도 있죠. 성모님 생각하면서 저도 성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아름다운 날 함께해 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유채칠리아 자매님, 수연님 어제 평화나눔 콘서트에서 바오로따 수염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데스타 수녀님은 뵙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 참석했습니다. 어제 너무 행복한 저녁을 보냈는데요.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너무 아름다웠죠. 예, 저희 수임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아침 식탁에서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에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 해에는 꼭 만나서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죠. 네, 더운 날씨에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옥금님, 평화 모데스타 수녀님의 기도의 오솔길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은총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티아, 마지아라고도 하죠. 이미 그 이름 안에 하느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총이 무의미해지겠죠. 예, 우리는 기쁘게 그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오솔길 산책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2037님, 오늘 정말 덥네요. 봄도 즐기지 못했는데 벌써 여름이라니 유유. 주상님들의 지혜는 정말 감탄해야겠어요. 며칠 전에 하지가 지나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수녀님, 수녀님 방송국 오실 때 많이 더우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녀님이 전해주는 따스한 기도 들으러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도 오늘 반팔 입고 왔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도 날씨가 달라지고 예, 낮에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예, 모자라던가 또 양산 또 선글라스 끼면 끼고 다니시면 참 좋겠어요. 건강도 조심해야 되니까요. 또 여름 감기 좀 무섭습니다. 마스크도 잘 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유신아님, 수연님 저는 평화롭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너무나 간단한 그 문장 안에 그 평화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마르티노 형제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 저도 매일매일 선행이라는 선물을 이웃들에게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런 다짐을 잘 유지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아멘.

네, 마르티노 형제님, 많이 편찮으셨나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회복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 자체가 이미 큰 선물이었다는 고백이 깊게 와닿습니다. 바쁘고 지칠 때는 우리가 다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신 게 참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받은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작은 선행으로 나누면서 살고 싶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좋은 마음을 오래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시 다짐하면서 기도를 청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은총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예, 지치거나 흔들리는 날에도 처음 품으신 그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르티노 형제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 드릴게요. 내 안에 머물러라 조이람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만석이 부르는 끊임없이 이어서 들었습니다. 남겨진 사연 다시 보겠습니다. 하하대사님, 천주님, 김마르티노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함께 지향 남겨주셨는데요. 마음속 지향은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팅겨벨님, 마르티노 형제님의 기도에 저도 정신이 번쩍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퇴근해서 걸어오는데 벌써 숨이 막히는 날씨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더운 날씨에 일찍 퇴근하십니다. 그죠? 네, 얼른 집에 들어가셔서 잘 쉬면서 또 좋은 저녁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037님, 김 마르티노 형제님은 벌써 이웃에 대한 선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네요. 저도 신장 이식을 받아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이웃을 위해 봉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만 드리고 있는 정도예요. 전능하신 주님, 김 마르티노 형제님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2037님은 아직 본인을 위해서 더 몸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티노 형제님께서는 새 삶을 살아가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선행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프고 나면 아, 다 모든 것이 수용이 없구나, 다 내놓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그것이 기쁨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신 그 몫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마르티노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 마음 모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머무시는 삶을 살아가시길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마르티노 형제님께 필요한 은총을 주시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아멘. 모데스타 수녀님, 평화나눔 콘서트에 함께 하셨군요. 저도 힐링하며 행복 충만한 시간 보냈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채칠리아 자매님께서는 사진도 찍으셨네요. 어제 조명이랑 그 배경도 막 무척 아름다웠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청취자라 그랬는데요. 평화방송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 정말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예, 평화방송에 많은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은총 안에 머무르는 기도. 주 하느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쁜 순간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순간에는 당신의 은총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제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주 흔들립니다. 제 안에 머무는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할 용기를 주시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으니 제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삶 전체가 당신을 향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매 순간 당신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을 알아보는 눈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아르보르의 흔들리지 않으리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 안젤라님, 제 패친이신 것 같아요. 어머, 제 패친 지연수녀님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수도회 때문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좀 열어놓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오솔길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CBBC 플러스 홈페이지 기도의 오솔길에 이렇게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이금숙 아슬라 자매님께서 성모님께 관한 아름다운 기도시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성모님께 가는 길은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문을 나서면 바람이 먼저 길을 열고 햇살이 발걸음을 비추며 이 세상 모든 풍경은 당신께 이르는 지도가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성모님께 가는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지는 자리, 겸손으로 내려앉는 그곳에서 열립니다. 때로는 장미의 가시가 발끝을 스쳐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를 새롭게 하는 길임을. 상처 입은 자리마다 신비로운 꽃이 피어나고 이 신비로운 길 위에서 나는 조금씩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모님, 당신께 가는 길 위에서 저는 자주 멈춰섰고 흔들리며 때로는 길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끝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길 위에 저와 함께 걷고 계신 분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성모님에 관한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슬라 자매님, 저희 홈페이지에 또 기도 요술길에 이런 좋은 시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인이신가요? 네. 듣고 계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도 성모님에 관한 그 시 때문에 마음이 참 평화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티나님 남겨주셨는데요. 수녀님 오늘은 늦은 출첵입니다. 오늘도 자율신경 실종증 주사. 잘 모르겠지만 11대나 맞으셨군요. 예, 조금 전에 집에 왔습니다. 병원 주변에 문현성당이 있어서 성체 조배하고 기도하니 하느님 고쳐주시라는 믿음입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문현성당이면은 부산교구죠? 네. 성체조배실이 있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많은 위로를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해져서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데 어머님을 위한 기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손 꼭 잡을 수 있도록요. 아유, 우리 티나 자매님 마음이 참 무거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메시지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그 마음의 지향 아시고 다 느끼실 것 같아요. 티나님 건강 잘 챙기면 참 좋겠습니다. 도미니카 자매님, 우리 별, 천사, 손녀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이기영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었지만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사연들 안에서 이게 아프든지 또 일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우리가 이 시간을 은총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느님께서 기쁘게 봉헌으로 받아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은총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은총 또 신앙의 언어들을 이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다, 내 것이 하나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예, 후에 기도의 오솔길 안에 또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2008년에 피정지도 소임을 받은 후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피정집을 마련하려고 한 언덕을 섰습니다. 수도와 전기는 없고 쥐와 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정집이 있는 언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두 동네가 있습니다. 한쪽 동네에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없어서 가게에 가려면 피정집 언덕을 거쳐가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피정집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다섯 살 된 남자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아이가 제게 와서 인사를 하려나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저를 본 채만 채하고 지나쳐 달려가면서 무언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설탕 소금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아이가 설탕과 소금을 손에 들고 반대편에서 다시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설탕과 소금을 집에 갖다 놓고 그제야 제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설탕과 소금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무엇을 사야 하는지 잊어버릴까봐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설탕 소금만 중얼거리면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토니오 사지 신부의 은총의 순간, 설탕 소금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저자인 안토니오 신부님은 아이가 어머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를 성실히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화려함에 길을 잃지 않는 태도, 이 아이처럼 단순하게 설탕 소금을 마음에 새기면서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히 살아가는 신앙의 잔세를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것, 오늘도 그 은총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끝곡으로 더 프레젠트가 부르는 그분의 빛은 나의 창문을 넘어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벌옷 딸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사회를 풍자하는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속담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다면 거기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며 그 나는 놈 위엔 잘 붙어있는 놈이 있다. 좋은 줄, 어디보다 좋은 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줄에 잘 서는 것, 그 줄을 잘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또한 하나의 줄을 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줄의 어디쯤에 서서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는 저마다의 신앙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곰곰이 묵상합니다. 세상의 줄은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 매달린 사람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줄은 다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꼭 붙들고 있기를, 붙들려 있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세상의 줄에서는 떨어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줄에 서기 위해서, 매달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떨어뜨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줄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매달리도록 합니다. 아주 험한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이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 마냥 몰려가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서로의 허리에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앞장서 가는 장의 인도에 따라 이동합니다. 서로서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시키며 그렇게 배려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짊어져야 할 짐과 같은 의무를 뜻하는 동시에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 곧 하느님께 대한 기도의 줄과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의 줄이 십자가로 매듭지어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십자가 그 줄이 더욱 튼튼해지고 견고해진다고, 바로 그 신앙의 줄을 잘 붙들고 잘 매듭지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SNS 속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소개글로 순식간에 서로를 판단하고 대화 역시 길게 이어지기보다 짧고 빠르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조금 느리고 서툰 방식의 교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교환일기를 주고받는 서비스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건 서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세상 속에 살아온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만큼은 다 똑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친구들이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교류에 끌리는 이유도 결국은 진짜 연결에 대한 갈증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보라미유 MJ의 첫사랑 다이어리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펜팔이나 교환일기를 써본 적은 없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컴퓨터를 배우면서 처음 들어갔던 PC통신의 장면들이 떠올라요. 모뎀으로 연결해서 들어갔던 글자 위주의 공간 속에서 얼굴도 알 수 없는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요즘 제주도에서 인기가 많았던 혼술바가 서울에도 여기저기 많이 생겼는데요. 원래 시작은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렇지만 기존의 바 문화보다는 무겁지 않은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이고 싶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예전부터 커뮤니티 같은 게 사라져가는 요즘, 얽매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연결은 되고 싶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비하면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일상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만큼은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진심이 담긴 관계를 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건 옛날 방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깊이 있는 연결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1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00신

한 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툭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로 친척이나 이웃 중에 자녀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날이면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마흔 다 되어가는 딸이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며 여전히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된다고나 할까요? 제가 화려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적도 없고 나름대로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부모님께 짐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움츠러들게 됩니다. 어떨 땐 농담인 것 같다가도 어떨 땐 진심인 것 같기도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것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 혼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감정을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툭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의 예시가 친척이나 이웃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서운한 말이죠.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뭔가 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다던가 노후에 병원비로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래 사는 것도 죄라고 말한다면 부모님도 서운하실걸요? 분명 어머니께서 사연자님께 하신 말은 아니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엄마는 나도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서로 상처주는 말을 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담담하게 나의 마음 한마디 꺼내보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속이 상하고 있는데 그걸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서운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또 미움도 생기고요. 우리의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것, 그게 막혀있던 물길을 트는 첫 번째 걸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외에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리벨한테 Can't Help Falling in Love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472 하나님, 신부님 내일 면접인데 잠이 안 와요. 자꾸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말할지 연습하고 있어요. 너무 큰 목소리도 이상하고 너무 작으면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울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계속 시뮬레이션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네, 저도 작년에 오랜만에 면접을 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또 그 전에 이렇게 어느 도시를 노량진 쪽을 이렇게 걸어간 적이 있는데 노량진에서 두 분의 남성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 그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면접을 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참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무언가 우리가 정말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일이 담길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전혀 내가 정말 진정한 목적이 있을 때, 끝의 목적이 있을 때 전혀 떨리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사람 같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박 면접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전에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정말 그렇게 압박 면접을 심하게 하면 여러분의 회사에는 나르시시스트만 남을 거다. 그래서 그런 압박 면접을 하고 싶으시면 나르시시스트만 회사에 남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떨릴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 순간에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심호흡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준비한 것만큼 다 하시고 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5928님, 오늘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사실 요즘 연락하기가 귀찮아졌거든요. 만나서 뭘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연애 얘기, 취업 얘기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옛날 이야기 반복하는 것도 지겹고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게 우울한 건가요? 우울할 수도 있고 우울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우울함이라기보다는 조금의 무기력감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뭘까? 사실 나는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시기는 나는 조금 지금 혼자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요즘이라는 표현이면은 꽤 됐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진짜 뭔지 한번 바라보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할 얘기가 있어야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냥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면 아 저렇게 살고 있구나 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떨 때 편한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시는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353 하나님, 우연히 라디오 주파수 돌리다가 이 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직접 밤에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니 왠지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꼭 고민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느껴져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브래드의 원곡 If를 여자 가수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고민이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런 부분들이 많고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 라디오를 함께 하면서 참 세상 안에 참 힘드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은 좀 가볍게 하지만 고민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 나만 그렇지 않구나.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들지 않구나. 어떤 그런 위안을 얻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늦은 밤의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는 분들 모두 다 그런 걱정을 조금 내려두고 또 하루를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시셀의 If 그리고 존 덴버 플라시드 도밍고의 Perhaps Love 듣고 올게요.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검색창에 라디오고의 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스탠딩 에그의 그대가 소중해 듣고 올게요.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형편이라 학원엔 다닐 수도 없었고 학교 수업에만 의지하여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공부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며 대학보단 취업을 원하셨고 얼른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태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고민 끝에 당시 고3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등록금을 빌려 집을 나와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대학생활 내내 부모님께 연락 한번 드리지 않았고 부모님 역시 저를 찾지 않으셔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는데요. 30여 년이나 흐른 지금 여전히 원망의 마음이 남아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는 미움과 화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매번 성당에 갈 때마다 증오로 가득한 마음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네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린 날이 오겠죠?

0: 집을 나온 후 3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원망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당에 갈 때마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끊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충분히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기도하면 다 잊어버릴 날이 오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용서라는 것, 그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용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미움과 화가 없어지는 잊어버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건을 잊는 거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든 종결이 되어야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사건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사연자님께서 대충 보시면 한 이제 5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 용서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음이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텐데,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부분은 용서라는 이라기보다는 화해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은 좀 아쉽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다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 시대에는 참 공부라는 것과 일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공부를 선택해서 살아온 거고요. 지나간 30년의 시간,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진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거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 이제 거기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곽진원의 자랑 듣고 올게요.
1: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그러다 금세 우울해지는 것도 나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5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케가 출산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벌써 8년 전 일인데요. 올케는 꾸준히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울함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휴직을 한 채로 거의 매일 집에서 누워 지내고 있는데 평일에는 아이 밥을 겨우 챙겨주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점점 커가는 조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케는 늘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우울증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 솔직히 온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8년간 친정 가족보다 더 의지가 된다고 해서 제게 하소연을 하는 편인데 이제는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거기다 남동생도 이제는 너무 지쳐있고 부모님 역시 지속되는 며느리의 우울증에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올케의 우울감이 주변 가족들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만남을 피하게 될 때면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울증인 사람 앞에서 지친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올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어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올케의 우울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정확히 어떤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친구의 어머니는 항상 힘이 없어 보이셨어요. 최소한의 삶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우울증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8년이나 지속된다는 것은 이제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병명으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성 우울증은 흔히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요. 만약 다리를 저는 분이나 신체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신체적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병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감해 주어야 하는 관계라고 우리는 느끼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나 마음먹기로 변하지 않는 그런 병인데 나도 지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감 피로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돌보는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소진이라고 합니다. 올케에게 완벽한 공감을 해주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올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배워본 적 없이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어주셨던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은 우울증 환자의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아보기입니다. 지치지 않으려면 내가 전부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첫 번째가 아닐까 합니다. 올케의 남편인 동생도 8년을 그 자리에 있어 왔으니 동생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짐을 좀 내려놓으면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될

0: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것들을 만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양자 역학에 따르면요, 우리 몸은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실제로는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의 핵은 전자들이 감싸고 있죠. 물체나 사람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원자의 핵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로만 서로 접촉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요, 누군가가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에너지로나마 맞닿아 있는 모든 존재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요, 김성훈 신부님 음반에서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언젠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혼자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금 물리적인 공간은 혼자 있지만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나 방송 토크를 받을 때 고독이 껍질을 벗게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기억하시면 돼요. 105.3MHz죠. 네, 샵1053 유료 100원이고요. 그리고 빵톡 있으신 분들은 빵톡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영 베드로님이 그대평에 오랜만에 왔는데 김부궁 아나운서님 바뀌신 건가요? 아쉽고 뭉클하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또 함께 했었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제가 그래도 한 3주 정도 된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김슬애고요. 김대영 베드로님 환영합니다. 제가 김부궁 아나운서께 꼭 전해드릴게요. 유리구슬님도 어머 에밀리 김부궁님에서 바뀌셨나 봐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신 분이 꽤 계시네요. 슬디 혹시 예전에 그 중오 중타이거 신부님하고 주중에 같이 진행하셨던 그 여자분인가요? 맞습니다. 아, 기억하시는군요. 네, 황중호 신부님이죠. 황중호 신부님 지금 가회동에서 또 신나게 사목 활동을 본당으로 가셔서 신나게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때 저희 평화방송에 계실 때 저랑 같이 2시엔 뮤직을 함께 했었죠. 그때 기억하시는군요. 저도 유리구슬님 근데 닉네임이 기억납니다. 신부님께도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모두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기다리고요. 노래 두곡 듣고 오늘은 또 미담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꽃들에게 희망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형진이 부르는 스탠드업 듣고요. 이어서 인순이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포천에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를 만든 경찰관이 있습니다. 포천경찰서 경북과장인 유창훈 씨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무릎이나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결국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목격한 유창훈 씨는 신호등 옆에 설치하는 간이 의자인 장수 의자를 만들어서 보급했는데요. 이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유창훈 씨가 아이디어를 낸 발명품 중에는 LED 바닥 신호등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행자 신호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련 프로젝트에 나섰고 유 씨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이런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이들의 불편함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성밴드의 그리스도의 향기였죠. 와,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그렇죠? 정말 저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 소개해드린 유창훈 씨죠. 이분 같은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런 발명을 할 수 없을 텐데 너무 멋집니다. 류채칠리아님은 박정훈 베드로의 아베마리아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또 1573님은 실디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신청해요 하시면서 잠이 안 와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듣는 성가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그쵸.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 저희 본방송은 아침 6시부터 6시 50분까지이고 또 재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혹시 잠이 안 오신다 하시면 새벽 1시부터 또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류채칠리아님이 신청하신 박정훈의 아베마리아 듣고요. 이어서 1573님의 신청곡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네,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죠. 박정훈의 아베 마리아 그리고 주비루스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사도 마티아가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던 분이죠. 마티아 성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신약에 사실 사도행전 말고는 마티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려던 고장으로 먼저 둘씩 짝지어 보냈던 그 72명의 제자 있잖아요. 그중 한 사람이라는 또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은 성 펠릭스, 그리고 성 포르투나토 등 19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알려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소개해드리니까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축일 축하 문자메시지도 보내주세요. 오늘 또 신청곡이 많아서 제가 신청곡으로 쭉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수락산 다위님이 제가 잠을 자서 못 들었어요 하시면서 온세미로의 신년방송 다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좀 전에 신청하셨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니까 오늘은 꼭 들어주세요. 온세미로의 신년방송 듣고요. 엘리사벳님이 신상옥의 생활성가 신청해요 하셔서요.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고인의 기도 골랐습니다. 신상옥의 고인의 기도 듣고요. 온세미로 영광송까지 이어드립니다.

신상옥의 고인의 기도, 온세미로의 영광송 두 곡에 이어서 이메노레 연구회의 아베마리아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또 복음 나눔 시간이죠. 오늘은 사도 축일답게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연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도 오래 남아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아또르가 부르는 부르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5월 15일 부활제 6주간 금요일 오늘 미사는 미린의 천주 성삼성직 수도회 최두헌 요한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부활 제6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속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신 거룩한 약속이 복음 전파로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모든 자녀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캔크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벽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1: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0: 그분은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결애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상속의 땅을 골라주셨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광을 주셨네.
1: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0: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1: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2: 예, 오늘 독서는 바오로 사도께서 두 번째 전교 여행 중 고린토에서 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토는 지금의 그리스 땅이 되는 발칸반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주님의 시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아서 몹시 힘들게 전교 생활을 했는데 그런 고생스러운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오늘 독서의 내용처럼 직접적인 환시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지켜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그것이 바오로를 어떤 특권 계급에 세워서 바오로가 어떠한 반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그의 편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기게 해주시라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바오로가 쉽게 고린토를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말도록 주님께서 바오로를 붙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일을 하도록 은총을 주신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도 부르심이란 특권과는 다른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에게 그런 특권을 약속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입을 수 있지만 그가 성직자나 수도자나 교우나 이런 자기 신분에 따라서 어떤 특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 대전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천당 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은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그런 심경으로 성부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떤 난관을 겪게 하시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에 짓눌려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한때 지나가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 그쳐줄지 혹은 이 세상 육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당에 가서 그쳐줄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고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유다인들에게서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받고 사사건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을 참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교하셨듯이 우리들도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이 자신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소서.
1: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제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음을 더 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옵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나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별 의미가 없는 날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를 나눠주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 많은 분들의 얼굴을 오늘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직접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또 인생에는 배울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혜로 한 걸음 내딛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5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인호주사의 교사의 기도 띄워드렸어요. 아,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교사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선생님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이 기도에서 얘기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봉사정신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말과 주일과 여러 시간들을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캠프나 피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우리에게 공부와 또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요즘 조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저도 아이에게 선생님 스승의 날 어떤 준비했냐 했더니 4학년이거든요. 반 아이들끼리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선생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해서 기특하다 우리 아이.

생각했는데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또 스승은 한 분뿐이시라고 하죠. 그렇지만 또 세상의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1053, 우물정 1053입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빵톡통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더 스토리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요. 이어서 박세환의 묵주 띄워드립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구약 성경 읽는 시간이죠. 오늘은 집회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아로니의 재물은 제단을 기름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손에 첫 열매를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재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십일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일곱 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방자한 자들의 무리를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왕호를 부러뜨리실 때까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고 사람의 소행을 그들의 속셈에 따라 갚으실 때까지 당신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에 비구름처럼 반가우리라.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5장의 말씀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최선미의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어 들었습니다. 귀동 세례자 요한님이 어제 회사 못 가고요. 오늘 근무하러 갑니다.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신데 너무 슬프시겠다. 이런 날이 제일 힘들지 않나요? 원래 남들 다쉴때나못 쉬는. 그래도 또 오늘 일하시면 다음에 또 하루 더쉴수 있는 게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남들 일할 때 내가 쉴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샛별정님은 본당 신부님께서 세례명을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억수로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궁금한데요. 어떤 세례명을 정해주셨을까요? 예비신자이신가 봐요. 미리 세례 언제 받으실까요? 축하드리고 세례명 뭔지 꼭 알려주세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잠이 깨졌어요. 빵 구워서 샌드위치 만들어 놓고 책좀 읽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우아한 아침이었네요 하시면서 하늘바라기에 생명의 물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아한 너무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우아한 아침 보내시는 세실리아님께 생명의 물 선물로 띄워드리고요. 마르코 알콩달콩님이 또 성바오로 딸 수도회의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신청하셨어요. 두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하늘바라기의 생명의 물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성바오로 달스토의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농부의 수호성인인 이시도로가 있습니다. 신심이 무척 깊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일하러 가기 전에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게 일을 시작해도 천사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수확량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던 성인에게서 우리가 또 일에 임하는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레오나르도, 성 빅토리노 등 29분인데요. 혹시 축일 맞으신 분이 계시면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로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채칠리아님은 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 수원교구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과 매일 미사를 참례하시는 황환복 마티아 어르신 축일이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 수원교구 또 마티아 주교님이시죠. 축하드리고요. 노코 아빠 승유님도 주변에 마티아님 계시네요. 강호동 신부님과 돌아가신 여종구 형제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마티아 축일 또 함께 기억해 주셨어요. 이렇게 축일 축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띄워드리니까요.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도 기다릴게요. 강훈 바오로가 부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강훈 바오로의 목소리였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의 순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때에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안심하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말씀에 안심하며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봄날의 미소가 부르는 부활하신 예수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듣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함께하고 있음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근심하고 울며 애통해 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그 약속을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이고 벌어지는 현실과 일, 그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낼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꽃을, 열매를 피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예수님. 그 씨앗은 제자들의 삶과 함께하며 함께 자라납니다. 근심과 고통, 후회와 아픔을 함께 견디어냅니다. 그렇게 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씨앗은 제자들도 모르는 새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씨를 흩날립니다. 마음에서부터 다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심으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삶의 여러 순간들, 마음의 짐과 고통,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은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손수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심어진 주님 복음의 씨앗은 우리와 함께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맛보도록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열매를 맺게 된 제자들 또한 주님처럼 심습니다.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며 사도로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만이 아닌 근심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어내며 주님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쁨을 바라보며 씨앗을 심으시듯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엔 주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있음을, 그것을 바라며 각자의 신앙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부활제 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앙. 아침 공기를 가르며 예초기 소리가 지나가는 요즘. 잘 자라고 있던 풀인데 왜 굳이 자를까 싶다가도 막상 지나간 자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한 풀 냄새를 맡으면 괜히 마음까지 맑아지지 않나요? 사실 제초 작업은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풀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정리라고 하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머릿속도 괜히 자라난 걱정, 무성해진 비교, 엉켜버린 생각들로 길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 하고 말이죠.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정리가 필요하듯이 오늘 금요일 복잡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예초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풀 향기가 나듯이 생각의 정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나만의 향기가 날 테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샤이니 초록비로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길에 보면 제초 작업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하게 되면 불편할까봐 이른 아침 일찍 작업을 시작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던데 제초 작업하는 거 보면서 풀에게도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내 인생에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네요. 9545님, 저도 제초 작업하실 때 나는 풀냄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1층으로 이사 온 후에는 베란다 문을 다 닫아야 해서 시끄럽기만 하고 향기는 못 맡아요. 오, 제초 작업하실 때 풀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복디는 이 취향이 바뀌는 게 예전에는 풀냄새 안 좋아했거든요. 제초 작업하면 멀리 둘러가기도 하고 그 풀향기, 머리 아픈 향기가 나가지고 복디한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풀향기가 왜 좋은지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 신기해. 1245님, 예쁜 나무 가지치기 왜 하나 했었는데 그래야 더 쭉쭉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복디네 집도 3층이어서 나무가 가리고 있어요. 창을 가리고 있는데 저는 그 나무 가려질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 우리 집 베란다가 왠지 막 액자가 된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아니 봄 시작하기 전에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를 못 보는구나, 나무를 못 보는구나 걱정했었는데 더 지금 울창한 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와요. 너무 울창하게 자라가지고요. 4952님, 저희 집에 진짜 쪼매난 마당이 하나 있는데 그 마당도 제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오늘 생각난 김에 나가서 풀 좀 뜯어야겠습니다. 전원주택에 사는 게 로망이었는데 이런 제초 작업 같은 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든가요? 이 제초 작업하고 정원 가꾸는 거? 저는 막 맨날 깻잎도 심고 꽃도 심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을 겨울 되면은 이거 정원 작업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경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하도 초를 쳐가지고 약간 전원주택은 좀 더 부자가 되면 그런 정원 관리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하려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또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 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먼저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월요일까지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아우, 절기 2파가 지난 거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어제부터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름 더위다라고 여름이 왔구나 싶을 정도로 30도 안팎의 큰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어요.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집니다. 출근길, 퇴근길에는 또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고 밖에 편한 외투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오늘 더위에 어울리는 노래 두 곡 드립니다. 엔플라잉의 피었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도심 한복판에 작은 좌판 하나가 사람들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비싼 간판도 반짝이는 조명도 없지만 그 자리에는 다정한 삶을 살아오셨을 한 할머니의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바구니 가장자리에는 초록 잎사귀가 정성스럽게 둘러져 있고요. 바구니 옆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아한 맛이에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라기보다 과일 하나도 허투루 내놓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의 정성어린 낭만이 아니었을까요? 할머니의 산딸기와 블루베리는 이제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바쁜 도심 속 화려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달콤한 한 편의 동화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감동을 받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 분명 우아하고 살살 녹는 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기들이 발견한 재미난 광고 문구, 감동적인 간판 이름, 닉네임,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우 진짜 기발하다,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야 싶은 그것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앱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타루의 사랑에 빠진 딸기라는 노래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 여러분들의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기라니. 아, 너무 기발하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산딸기 블루베리를 길가 자판을 펼치고 파시는 할머니. 그조차도 대충하지 않으시는 그 정성과 낭만에 아, 이 사진 보면서 저도 괜히 미소 짓게 되네요. 핑크 바구니, 시장에서 우리 볼 수 있는 바구니 있죠. 과일이, 그러니까 산딸기와 블루베리가 가득 잔뜩 담겨져 있는 핑크색 바구니 테두리에 잎사귀로 예쁘게 무슨 해바라기처럼 예쁘게 삥 둘러서 산딸기랑 블루베리가 꽃다발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보통 감각이 아니지 않나요? 지나가다가도 산딸기랑 블루베리 살 생각이 없더라도 지나가면서 눈길을 끌게 하는 그런 좌판대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아한 맛이에요. 아주 살살 녹는 맛이에요. 라고 가격표 그냥 산딸기 얼마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이 맛을 생생한 묘사로 해주신 게 너무 정성이다.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저 같은 사람, 복디 같은 사람은 꼭 한 바구니씩 먹지 않더라도 살 것 같다. 왜냐면은 복디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산딸기, 블루베리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나도 한 바구니 사볼까? 낭만에, 이런 낭만에 갑자기 블루베리 살살 녹는 맛, 우아한 맛을 즐기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한 바구니 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우리 보기들은 과연 어떤 재밌는 간판, 광고 문구를 발견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231님, 참치 횟집 이름이 참 치명적이더라고요. 참 치명적, 참치 명적, 참 치명적. 너무 재밌죠?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참 치명적, 참 치명적. 재밌습니다. 934 하나님, 누가 노래 패러디한 걸 들었습니다. 내 거친 생강차, 불안한 율무차. 나 방금 리버스 이거 에코까지 넣어주셨어. 내 거친 생강차, 불안한 율무차 라고 부르는데 너무 웃겼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웃기는 것도 지능이야, 내가 볼 때는. 4637님, 저희 동네에 반려견 산책 대신 시켜주는 알바분이 계신데요. 명함에 모르는 개 산책 적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센스 있는 분이라면 믿고 산책시킬만 하겠어요. 아,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이 상책이다, 모르는 게 상책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옛말이 있는데, 명함에 모르는 개 산책. 어머나.

너무 알바분 뭐라도 하시겠네. 이렇게 똑똑한 센스, 재치 있는 위트에 뭐라도 하실 수 있겠네. 진짜 산책시킬만 하겠어요. 또 감동적인 그런 글귀가 써있는 광고판들도 많잖아요. 특히 뭐 광화문에 있는 큰 서점, 대형 서점, 그 유명한 간판 있죠. 거기에만 항상 보면은 감동적인 문구들 써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팍팍한 일상, 도심 속에 바쁜 도심 속에서도 그 신호등 앞에서 그 간판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소르르 사르르 녹는 기분이고 뭔가 감성에, 감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저는 이 햇살 한 줌 들으면서 그 광고판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참 치명적. 저만 인상적이었던 게 아닌가 봐요. 우리 PD님이 이 노래를 선곡하셨습니다. 전기 뱀장어의 거친 참치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6903님, 오늘 저녁에 본가에 내려가는데요. 부모님 잔소리 세트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의 다짐입니다. 잔소리 세트, 엄마, 아빠, 그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리시고 얼른 서울로 상경하세요. 자, 9124님, 큰딸 오늘 수학학원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학원도 테스트 봐서 들어가야 되는 세상, 공부가 전부냐?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외치면 안 돼요. 우리 큰딸 그거 듣고 공부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리끼리 속삭여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딸. 260 하나님, 친정오빠가 20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어요. 화한 보내려고 문구를 생각하는데 좀 울컥하네요. 돈 세다 잠드소서. 왜 울컥해요? 돈 세다 잠드는 거. 아, 언제 잠들지 알고. 아, 그나저나 친정오빠 개업한 식당 잘 되시길 복디가 응원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자기 암시 보내주세요. 샵 1053입니다. 노래 베이비복스 야야야.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 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9710님, 오늘 끝나고 회식이 있는데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부디 입 터지지 않게 외쳐주세요. 아는 맛이야! 어머나, 뜨끔했네. 복디는 아는 맛에, 아는 맛을 좋아해요. 아는 맛, 아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까 계속 먹고 싶다고. 배가 불러도 들어가는 거라고. 5723님, 오늘 생일 맞은 아들 생일 축하하고 제발 엄마 눈 좀 보면서 얘기하자. 엄마 그래도 우리 아들 사랑해. 사춘기 아드님 데리고 계신가요? 5723님, 생일 선물 주는데 설마 엄마 얼굴 안 쳐다볼까. 엄마 생일 선물 하나 준비해서 좀 주세요. 0222님, 어제 스마트폰 박살내서 들어온 딸을 너무 많이 혼냈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서 그랬는데 아이 안 다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괜히 전화기가 아까워서 혼낸 못난 엄마가 됐네요. 딸 미안해. 오늘은 절대 화내지 않을게. 엄마들이 이렇게 혼내가지고 나 다친 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안경이 부러지면서 이 눈가에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데 눈가에 심하게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터가 아파. 너무 아픈데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나 엄마한테 혼나겠다. 안경 부러졌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는 내내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아니 내가 너무 아픈데. 얼마나 엄마가 잡돌이를 했으면 안경 부러진 거 걱정돼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엄마 잘못해서 엄마 미안해 맨날 이랬다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혼내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더 소중하지. 우리 딸 다리 안 부러진 게 어디야.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흉터 안 나는 게 어디야. 이거 나중에 다 커서 못 잊는다. 엄마가 혼낸 거? 우리 엄마가 있잖아. 나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아픈데 핸드폰 망가졌다고 엄청 혼냈어. 라고 이거 평생 기억한다. 이때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는요? 친정오빠 개업하시는데 돈 세다 잠드소서 문구 쓰다 울컥하신 2601님. 오늘 절대 딸에게 화내지 않겠다 외쳐주신 022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자우림 미안해 널 미워해 이어서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요. 윤하의 봄은 있었다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8시에 뵈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사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9: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8: 에이쿠, 여름아 부탁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여러분들은 올해도 역시 뜨거울 여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부디 1도만이라도 덜 더워다오. 비도 적당히, 폭염도 적당히, 적당히 좀 지켜다오. 우리 여름한테, 다가올 여름한테 미리 부탁을 좀 해볼까요? 벌써부터 5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중순부터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30도 안팎, 25도를 훌쩍 넘기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더 뜨겁게 다가올 여름에게 미리미리 부탁을 좀 해볼까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10: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복작복작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는데요. 우리 복이들은 여름에게 뭘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복디가 기상캐스터 할 때는 여름한테 부탁할 게 진짜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아, 제발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폭염 안 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폭염이 오고 태풍이 많이 오면 제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무의 강도가 굉장히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마다 진짜 두근두근하고 정말 그리고 또 회사에서 분위기가 막 다 바빠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면은 같이 막 붕 마음이 붕 떠가지고 힘들고 근무 환경이며 뭐며 여름한테 부탁할 게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남 얘기 여름아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우리 보기들 불편하실 수 있으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작복작 사연 만나볼게요. 1925님 여름아 자외선 좀 약하게 내려주길 부탁해. 나 햇빛 알레르기 심하단 말이야. 햇빛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고 특히 자외선은 뭐 햇빛 알레르기가 있든 없든 우리 신체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적당한 광합성이 좋지 그 심한 자외선 점점점 기후변화로 강한 자외선 때문에 막 피부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외선 안 좋죠. 여름아 자외선 약하게 나도 자외선 선크림 바르기 너무 귀찮다. 9233님, 여름아 군대 간 우리 아들 훈련 받을 때 힘들지 않게 날씨 좀 부탁한다. 아드님들 군대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진짜 여름한테 많이 부탁하고 싶긴 하시겠네요. 너무 뜨거우면 혹서기라고 해야죠. 이게 너무 뜨거우면 폭염에 지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심한 훈련은 날씨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나저나 정말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군인도 그렇고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여름이 좀 살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7932님 여름아 올해는 딱 두 달만 덮고 끝내자 부탁해. 두 달 원래 여름이 6, 7, 8이죠? 6, 7, 8인데 딱 두 달만 어느 달로 할까? 7, 8로 할까? 아니면 6, 7로 할까? 자, 0432님. 여름아, 나 용돈 좀 올려줘. 부탁해. 제 와이프 이름이 정여름입니다. 어, 여름이라는 이름 너무 이쁘다. 여름아, 딴 거 필요 없고 나 용돈 좀 올려줘. 부탁해. 라디오 사연으로 와이프에게 소리 없는 외침. 자, 그럼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여름아 나 용돈 좀 올려줘 부탁해. 와이프 성함이 정여름이다 라고 소개해 주신 043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작복작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듣고 금요일 코너 건강중개소 복덕방으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way,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까지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심형은 영양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뵙는 건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한 달 지났나요 벌써?
0: 네.
1: 저 그냥 정말 일만 한 것 같은데요.
0: 일하실 때 즐거우신가요?
1: 너무 행복합니다.
0: 뭔가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SNS에 네. 우리 선생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항상 활기가 넘치고
1: 행복해요.
0: 오늘도 이 일하잖아? 뭐 이런 느낌?
1: 돈만 이제 잘 벌리면 되는데.
0: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
1: 네,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다행입니다.
1: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요.
0: 네, 오늘 날이 꽤 더워요. 그렇지 않아요?
1: 네네, 많이 더워졌어요.
0: 네, 여름날 여름 좋아하시나요?
1: 저는 겨울을 더 선호합니다.
0: 아, 더운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1: 너무 힘들어요. 몸이 제가 체질상 잘 못 버티더라고요. 더위에.
0: 그러면 선생님 이 버티기 힘든 이 여름날에 선생님의 건강을 챙기는 뭔가 비법 있으신가요?
1: 집에 가만히.
0: 집순이구나.
1: 저는 밖에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좀 몇 번 쓰러져가지고.
0: 정말요?
1: 제가 더위를 아예 몸이 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숨이 막히면서 약간 제가 의식을 잃은 적이 있어서 저는 밖에 진짜 무서워서 잘 못 나가요.
0: 정말요?
1: 네, 여름에는 좀 무섭습니다.
0: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1: 네. 그래서 집에 웬만하면.
0: 그럼 집에서 뭐 해드세요?
1: 실내에서 저는 그냥
0: 냉면? 냉면?
1: 아 그런 건 안 먹고 그냥 뭐 또 오이, 당근,
0: 왜 저래?
1: 계란, 우유에
0: 우리 피디님 새 피디님으로 바뀌고 처음 뵌 네. 거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 원래 하얗고 예쁘셔가지고 더 하얘지.
0: 진짜 약간 입도 이렇게 벌어졌어. 오이, 당근?
1: 너무 맛있어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1: 수분 보충도 하고
0: 진짜 실제로 간식을 오이, 당근, 생당근, 생오이로 하시더라고요. 간식을.
1: 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내가 오늘 뭐 맛있는 인스턴트 먹었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1: 해주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0: 그렇죠. 근데 혼도 같이 내시잖아요. 저는 오늘 쌀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쌀 베이글.
1: 잘하셨어요. 굽는 것보다는 챙겨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0: 그렇죠. 심지어 네. 쌀이에요.
1: 예. 그럼요. 탄수화물 먹어야지 하루의 절반 네, 이상.
0: 밀가루가 네. 아니라 쌀이에요.
1: 아, 훌륭하십니다.
0: 네, 훌륭하죠,
1: 역시.
0: 훌륭하죠.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1: 복디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하죠.
1: 저는 그 설거지 좋아하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약간 복디 음식하고 나서 설거지 좀 힘들다고 하셨을 때 나는 음식 잘 못하고 설거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설거지할 때 약간 희열 느끼거든요.
0: 아, 그 깨끗하게 뽀득뽀득.
1: 네, 네. 그 닦아져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음식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복디 음식하실 때 대체감미료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0: 대체감미료라는 게 MSG?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려는 그런 합성 그런 조미료라기보다는 이제 당 그 설탕을 대신해서 이제 감미를 내는 그런 애화학적이나 천연 감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런 거 저는 조미료는 조금 씁니다. 예전에는 네네. 엄마한테 하도 세뇌를 들어가지고 조미료는 나쁜 거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들어가지고 맛을 포기하고 그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먹었는데
1: 네네.
0: 아니 그냥 내가 뭐 얼마나 또 오래 살려고 그리고 조미료 그거 한 방울 넣었다고 내 수명이 얼마나 짧아지겠어
1: 네,
0: 라는 생각에
1: 하고 계십니다.
0: 맛있게 먹으려고 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미료 조금 넣습니다.
1: 그 달달한 맛은 어떤 것으로 하시나요? 뭐 설탕이나 뭐 꿀이나 물엿 뭐 이런 것도 있는데
0: 설탕.
1: 지금
0: 설탕 쓰죠.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설탕을 좀 대체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요즘에 제로가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맞아요.
1: 뭐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런 것들 오해와 진실 그래서 체중이나 혈당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친구가 밥 네. 먹을 때 꼭 그 반주하시는 사람들처럼 네. 콜라를 그렇게 먹어요.
1: 아, 네.
0: 저도 그렇고.
1: 아, 그런가요?
0: 근데 저는 네. 콜라를 이제 먹었다 안 먹었다 시즌별로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 제로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로 콜라 먹을 거면 왜 먹어? 라는 느낌이에요.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그 탄산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 끝맛이라고 할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콜라를 먹는 편인데
1: 네.
0: 그 친구도 그냥 콜라 좋아했으면서 네. 막 그래도 건강 생각하 콜라 먹는 주제에 건강 생각하겠다고 제로 콜라를 그렇게
1: 네,
0: 찾아요.
1: 네. 네.
0: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기대돼요. 그 친구의 코를 오늘, 눌러주기 위해서.
1: 오늘 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과연 누를 수 있을지 아닐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네. 요즘 음료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뭐 제로, 그러니까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커피, 네. 소스, 간식 다 제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나지? 대체 감미료가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쉽게 말하면 이제 감미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네. 칼로리를 낮추거나 혈당을 덜 올리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같은 화학적 합성인 인공 감미료가 있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처럼 식물이나 발효 유래의 천연 감미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로라고 해서 완전히 건강식은 아니다. 그리고 단맛 수용체를 자극해서 자극해서 단맛을 느낄 수는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 대사 경로를 거치지 않아서 혈당은 올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0: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그럼 어쨌든 몸에 좋은 거네요.
1: 좋다기보다는 이제 뭐 설탕 대신 아까 이제 뭐 콜라 얘기를 했지만 콜라를 먹을 거냐 제로를 먹을 거냐 했을 때 선택지에서는 그래도 제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방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아스파탐, 네네. 스크랄로스, 뭐 스테비아, 알룰로스. 네. 알룰로스도 진짜 유행을 해요. 요리하시는 사람들 맞아요. 사이에서는, 주부님들 네. 다 사이에서는. 다 같은 대체 감미료라고 해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름이 다르면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1: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어떤 건 또 소화되면서 약간의 열량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는 식물 유래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설탕의 약 200에서 300배. 예, 단맛을 내고 알룰로스는 설탕과 맛이 비슷하지만 흡수가 거의 안 되는 특징이 있고 열에 또 강하고요. 그리고 반면 일부 감미료는 특유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쓴맛이라던가 그런 뒷맛 때문에 제품마다 그래서 맛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같은 재료 음료라고 해도 좀 선호도가 갈리기도 합니다.
0: 전 스테비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스테비아 토마토거든요. 스테비아 토마토 처음 먹어봤을 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1: 너무 달죠.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토마토가 설탕 뿌린 토마토 마냥 인공적인 단맛이 나지? 라는 네. 것 때문에 이거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는 천연이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어떤 분들은 천연이라 더 건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말씀하시는데 네. 이 천연 감미료, 인공 감미료 우리 몸에 실제로 다르게 작용을 하나요?
1: 네, 뭐 천연이라고 무조건 더 좋은 것 아니고 인공이라고 해서 또 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연이라서 더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좀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실제 대사 측면에서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도 장내에서 일부 대사가 되고 인공 감미료도 뭐 WHO나 FDA 승인 범위 내에서는 안정성이 굉장히 예, 안전하다라고 확인이 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장내 미생물의 영향은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네, 우리가 그 대체 감미료나 뭐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게 뭐 그냥 토마토를 먹냐, 스테비아 토마토를 먹냐를 떠나서 얼마나 적당히 먹는지 그 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체 감미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마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 어머님들이나 주부님들이 굉장히 솔깃하시지 않을까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랑 어울리는 노래, 클래식 콰이, 스위티. I like that.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오늘 금요일 코너 건강중개소 북떡방을 우리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체감미료. 이 대체감미료라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아스파탐, 스쿠랄로스, 스테비아, 알룰로스 같은 이 재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로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짐이 좀 덜해요. 사실. 그렇죠? 부담 없이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대체감미료.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1: 단기적으로는 예스. 장기적으로는 조건부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설탕 음료 대신 재료 음료로 바꾸면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체중이나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단 음료를 자주 마시던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제로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고 보상 심리로 오히려 다른 음식을 더 먹으면 그 효과가 상쇄되니까 또 그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중 감량 목적의 장기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근본적인 식습관 개선이 우선. 그래서 저는 설탕 줄이는 과정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걸 믿고 너무 과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너무너무 먹고 싶지만 네. 그 좀 당 과당 음료를 피해야 하잖아요.
1: 네네.
0: 무조건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더 반가워하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0: 이런 분들이 제로 음료 먹었을 때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대체 감미료는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룰로스는 오히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이제 그 단 음료 전체의 성분을 봐야 되거든요. 재료 음료라고 해도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탄수화물이나 다른 당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공식품 드실 때는 식품 라벨에서 꼭 전체적인 성분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총 당류, 탄수화물도 함께 보는 습관을 늘 항상 네.

0: 내가 보상 미완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단 음식 갈망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를 단맛 역치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단맛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낮아져서 자연식품이 덜 달게 느껴지는 현상도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스테비아 토마토 얘기했는데 처음 먹었을 때 엄청 달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스테비아 토마토를 늘상 먹다가 일반 토마토를 먹으면
1: 맛이 없겠지.
0: 달지
1: 풀만하겠지.
0: 않은 걸 떠나서 예, 약간 신맛도 느껴질 수 있고 정말 풀 먹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제 야식 습관이 있는 분들이 더 그럴 수 있고 결국 단맛 자체에 익숙해지지 않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1: 확실히 저 콜라 마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식사할 때 콜라 먹는 거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 콜라가 엄청 달잖아요. 네. 그 다 음식과 함께 그 당이 안 들어오면은 뭔가 불편하고 네. 되게 습관이 쉽게 들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끊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도 합니다. 네.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반대로도 제로 음료를 찾아서 마시는 분들 중에 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갈증이 더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네네. 분들도 계세요.
0: 네.
1: 사람에 따라 이 대체감미료, 제로 음료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나요?
0: 네.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상태나 평소 식습관 그리고 소화 기능이 다 전부 제각각 너무 개인차가 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당연히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분은 괜찮은데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갈증, 두통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래서 몸이 어떤 대체감미료가 그런 뭐 재료, 제로라고 표기된 식품을 먹던 어떤 그 무엇을 먹더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든 나쁜 식품이든 내 몸이 반응하는 신호를 꼭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물 대신에 제로 음료만 계속 마시는 그런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은 언제나 물,
1: 물.
0: 순수한 물이다. 물. 그리고 이제 민감성 장 증후군 있는 분들은 특히 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보기들에게 퀴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기들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대체감미료에 대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0: 다음 중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감미료 중 천연감미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0: 스테비아,
1: 2번
0: 알룰로스,
1: 3번
0: 사카린.
1: 네,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 감미료 중에 천연 감미료가 아닌 것을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0: 스테비아,
1: 2번
0: 알룰로스,
1: 3번
0: 사카린.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를 하나 듣겠습니다. 힌트 노래 노라조의 사이다.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폭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 모시고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친구분도 계시고 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재료 음료를 물처럼 마신다. 네. 절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체 감미료 그러면은 적당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네.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하루 섭취 기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실제로 이렇게 막 초과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각 감미료별 1일 허용 섭취량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체중 킬로그램당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40mg, 스크럴로스는 5mg, 스테비아 배당체는 3mg 등 이렇게 기준이 있고 실생활에서 이제 쉽게 생각해 볼 때 제로 음료는 하루에 한두 캔 수준 대부분 1일 허용 섭취량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제품을 또 이제 제로라고 다 중복 섭취 시 합산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재료 음료 즐겨 드신다면 하루 한두 캔 정도만
0: 하루 한두 캔
1: 예, 제한해 주시면 좋겠다.
0: 그럼 다이어트 할 때는
1: 네.
0: 둘 중에 꼭 콜라 진짜 먹어야 돼. 나 네. 진짜 포기 못해. 네. 콜라 너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네. 너무 먹고 싶어. 네. 근데 난 다이어트 중이야.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품보다 재료 음료를 선택하는 게 괜찮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체는 칼로리가 일반 콜라보다 적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로가 이제 면제부가 될 순 없으니까 네. 음료는 제로라고 해도 음료만 먹는 건 아니고 항상 그렇죠. 같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칼로리를 조금 더 그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고 보상 심리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까 그럼요. 말씀드린 아까 것처럼 네, 제로 먹으니까 치킨 한 마리? 막 이렇게 제로 먹으니까 콜라 아니고 제로 콜라니까 여기에 감자튀김, 치즈볼까지 추가할까?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제로 음료는 이제 물 대신이 아니라 좀 당 음료, 달달한 음료 대신에 조금 대체해서 먹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성장기 아이들도 많이 찾게 될 텐데 네. 재료 음료, 재료 간식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어때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제가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0: 네.
1: 이제 어릴 때나 성장기에 이제 단맛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더 많은 단맛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성장기는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 소아 청소년 대상 대체 감미료를 장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단맛 선호 패턴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맛의 역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식품을 거부하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WHO에서도 어린이의 대체 감미료 음료 섭취는 권장하지 않고 있고 갈증은 물론 이제 해결하는 습관이 물로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최우선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럼 좀 건강하게 활용하고 네.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그래도 우리가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한 세 가지 원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제로 음료를 전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설탕 음료 대신에는 제로 음료, 또 제로 음료보다는 차나 물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바꿔나가시는 거. 그리고 꼭 라벨을 확인하시고요. 똑같은 제로 음료라도 칼로리의 차이나 좀 첨가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대체 감미료 종류와 함께 나트륨이나 산미료도 등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사용이냐 혼합 사용이냐 했을 때 그런 구분도 잘 하셔서 복부 불편감이나 그런 위장관에 불편감이 있으시면 좀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0: 주의 깊게 균형 있게 활용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저 건강하게 재료식품 먹는 기준
1: 네.
0: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 기준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1: 저도 이제 뭘 식사 같은 거 할 때 음료, 단당류 음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먹고 싶을 때 저도 제로를 선택하기는 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설탕을 줄이는 도구로는 오케이. 근데 건강식품으로 착각하거나 이제 건강이 아니라 그냥 덜 나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인 목표는 단맛 의존도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소, 통곡물, 발효식품 중심의 식단을 기본으로 하셔서 대체감미료는 그 가정의 좀 보조수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건강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 감미료 중 천연 감미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스테비아,
0: 2번
1: 알룰로스,
0: 3번
1: 사카린.
0: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룬5의 슈가, 찰리 푸스와 셀레나 고메스의 We Don't Talk Anymore.

0: 건강중개소복 떡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룬5 슈가, 찰리푸스와 셀레나 고메스의 We Don't Talk Anymor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대체감미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퀴즈의 정답 발표해볼까요? 오늘 천연감미료가 아닌 것은 바로
1: 정답은 3번 사카린입니다.
0: 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중개소복덕방 대체감미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이야기, 많은 알짜배기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핵심만 콕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이제 설탕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대체감미료는 분명 좋은 도구예요. 근데 하지만 제로니까 괜찮아가 되는 순간 단맛 의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는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 선생님, 우리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 가지고 찾아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BC 라디오 오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안희수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

0: 성경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깊은 강 앞서 건너가 뒤따라올 지친 몸 기다리느니 높은 산 먼저 올라서서 어진 손 내밀며 웃고 있느니 그가 있어 가쁜 숨 돌리고 그가 있어 절인 몸 쉴 수 있으니 바다에 닿으면 벗이 되고 하늘에 닿으면 한 이름이 되는 스승 배고프고 가슴 아픈 그 이름 유용선 작가는요 스승이란 시에서 이렇게 아릿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한자어 선생은요 이 세상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깊은 지혜를 지닌 분들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세상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시작해볼까요? 어서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